0: 이라고 하셨는데, 예, 정답입니다. 네. 예, 근무 중에 라디오를 들으시며, 예, 문자를 보내신 우리 3712번님,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생 많으셨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 근무에 전혀 지장 없이, 네, 잘 보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로, 네, 선물 받으실 곳 좀 안내를, 네, 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를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문자에 있는 리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이제는 아멘 군단의 방해 없이 네, 전곡을 함께 듣고 저희는 두 번째 정류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노스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이번 정거장은 이행시 역입니다. 자, 2주 전부터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들리는 정류장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시 정거장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 제가 단어를 드릴 건데
1: 네, 그렇죠. 네,
0: 그 단어로 이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네.

0: 되는 시간이죠. 네. 자, 오늘 단어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울산의 명물?
1: 그렇죠. 아, 울산 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0: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울산에 이제 발령받아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라고 네. 했을 때 제 친구들이 항상 물어봐요. 고래 본 적 있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바닷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다. 나 방송사에서 근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무튼. 자, 목사님. 네. 오늘 그 이행시 지을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네. 좀 전에 말씀하셨죠? 고래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좀 간단한 단어지만 네. 예,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1: 예, 예, 특히 이렇게. 또 이 레자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데요.
0: 네.
1: 레는 두음 법칙에 의거해서
0: 네.
1: 네도 괜찮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자, 고와 레자 그대로 반영하셔도 괜찮고요. 레 대신에 네.
1: 네.
0: 네. 내가 할 때 네 자로 변경하셔서 네, 보내주시는 것도 네. 가능하십니다. 네. 자, 오늘도 그거죠. 그, 뭐랄까. 네, 저희 이제, 네, 말이 안 나오네요. 우리 목사님과 제가 먼저 이제 좀
1: 네,
0: 선보여야겠죠.
1: 네,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목사님 어떻게 오늘 좀 자신만만하신 것 같아요?
1: 오늘 좀, 간결하고 네. 깔끔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
1: 네.
0: 제가 그렇게까지 쉬운 단어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1: 네.
0: 저 목사님께서 아까 찬양 나갈 때, 오늘 장원급제 내가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자, 기대를 해보면서, 네. 은을 띄워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고!
1: 고!
0: 와우! 레!
1: 내일 걱정은 내일하고, 오늘은 일어나, 걸어라!
0: 와! 야, 저는, 야, 목사님. 제가 네. 점수로 매기자면
1: 네.
0: 95점 드리겠습니다.
1: 와!
0: 근데 왜 95점인지 아세요?
1: 네?
0: 5점이 없어서.
1: 아,
0: 5점 없는,
1: 아깝다.
0: 네, 5점이 없어요. 네.
1: 그래서 네. 100점은 안 됐다, 그죠?
0: 그렇습니다만,
1: 네.
0: 네, 5점 없는, 네, 우리 100점에 가까운,
1: 네,
0: 네 우리, 네, 그 목사님의, 고! 여기서 임팩트가 상당했다.
1: 아, 네. 네.
0: 말씀을 드려봅니다.
1: 자,
0: 그럼.
1: 우리 하은 PD님도.
0: 저도, 네.
1: 네.
0: 약간 자신 있어.
1: 아, 네. 네.
0: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갑니다.
0: 운 띄워주세요.
1: 고!
0: 고난과 역경이 늘 나와 함께 해도.
1: 네.
0: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라.
1: 아멘.
0: 자, 여기서, 네. 야. 아, 살짝 부끄러워졌습니다. 근데 진짜 통했네요.
1: 네. 둘 다 오늘 나간, 오늘 네. 방송에 나간 찬송들 다 살렸다, 그죠?
0: 그러니까요.
1: 야, 그래서 저도 참 자신 있었거든요.
0: 아.
1: 예, 방송과 맥을 같이 한다.
0: 예. 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회심의 일격이라고 생각해서
1: 네.
0: 준비했는데, 아, 목사님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 네.
0: 하지만 더 만만치 않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라서,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한번 엄청 기대가 됩니다.
0: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울산에 고래박물관 있다라고 답하신 분 계신데, 네. 그 고래입니다. 그 고와 레자로 네, 오늘 이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올리브 오일 캡슐, 토마토 비타샷, 기프트 세트, 이 건강을 위한 네, 아주 짱짱한 선물이 오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정류장에서는 몇 분께 좀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네 분께
1: 와.
0: 네,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우리 하은 PD님.
0: 예.
1: 옛날로 말하면 이런 말 할 거야, 아마. 우리 하은 PD님은 부잣집 맏며느릴 겁니다.
0: 왜요?
1: 손이 크시잖아요.
0: 그래서 늘 제가 적자라는 거죠.
1: 예.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겁니다.
0: 아멘. 네. 저 진짜 제 사비로도 선물 드리고 그렇거든요.
1: 그럼요,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향한 저의 어떤 이런 애정과 정성을 좀 보아주시고 네 많이 많이 네, 좀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야 우리 7320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1: 네.
0: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목사님 한번
1: 네,
0: 소개해 주세요.
1: 네 바로 한번 해볼까요?
0: 네. 고
1: 고민하였습니다. 그래도
0: 레
1: 내일은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0: 할렐루야.
1: 아, 네. 야, 역시.
0: 예.
1: 네.
0: 아, 만만치 않습니다.
1: 네. 축하합니다. 네.
0: 그리고 우리 0600번님도 보내주셨는데,
1: 네.
0: 제가 또 운 띄워드릴게요.
1: 네.
0: 고!
1: 고난이 와도.
0: 레!
1: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0: 와.
1: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합니다.
0: 아멘.
1: 네.
0: 이야. 야, 당첨 확률이 상당히 높은 네, 그런 이행시들이 이어지고
1: 네.
0: 있습니다. 자, 우리 3908번님은 기발한 또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1: 네, 제가 문 띄워 볼까요?
0: 네.
1: 고.
0: 고민하면
1: 네.
0: 레위기를

0: 읽어보세요. 야, 레위기 진짜 와, 신박하네요.
1: 네.
0: 야,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자,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찬양한 곡 듣고 올 동안 이렇게 고 그리고 레 혹은 네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이행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문자 몇 번으로 가능하죠?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입니다.
0: 맞습니다.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강성훈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강성훈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류장이죠. 네, 이행시 정류장에 도착해서 저희가 고래라는 단어로 이행시

0: 씨를 요청드렸습니다. 야, 목사님.
1: 네.
0: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주 그 조선시대,
1: 네.
0: 한양에
1: 네.
0: 이 저희 시험 보러 간,
1: 네.
0: 네,
1: 과거
0: 그,
1: 시험.
0: 예, 과거 시험 보러
1: 네.
0: 간 그들의 글을 보면서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1: 네,
0: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까.
1: 맞네요. 네,
0: 그쵸.
1: 그럴 것 같네요.
0: 야, 저는
1: 야.
0: 이행시만 봐도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1: 아, 네,
0: 많은데.
1: 저희들이 지금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0: 그러니까요. 자,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 네.
0: 새싹 달고 와주신 우리 4136번님이
1: 아,
0: 있으신데요. 자,
1: 네.
0: 고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1: 네.
0: 고!
1: 고장난 건못 고쳐 쓴다, 하지만,
0: 네.
1: 내 주님은 고장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매일 기도 듣다가 두분 케미가 너무 좋아서 저도 참여해봅니다.
0: 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야,
1: 아,
0: 정말
1: 이거 완전
0: 아멘입니다.
1: 복음적이에요, 진짜. 우리 사람은 못 고쳐도 우리
0: 네.
1: 하나님은 못 고친 사람 없거든요.
0: 아멘.
1: 네.
0: 맞습니다. 자, 우리, 오, 계속해서 또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8073번님 방금 주셨거든요.
1: 네.
0: 자, 고!
1: 고민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0: 네.
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신 예수님께 오십시오.
0: 오,
1: 와, 야,
0: 네.
1: 큰일 났다, 큰일
0: 아멘.
1: 났어.
0: 아멘.
1: 예.
0: 와. 지금 너무너무 난리가
1: 네.
0: 났어요. 정말. 우리 0192번님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1: 네,
0: 문
1: 한번
0: 띄워주세요.
1: 올릴까요? 네. 고!
0: 고생하고 수고한 직장인들이여.
1: 네.
0: 내일은 주말이니 푹 쉼을 누리십시오. 라고. 아, 합격.
1: 와.
0: 합격. 이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금요일마다 기다리며 잘 듣고 웃음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 오랫동안 계속되길 바랍니다.
1: 오라이.
0: 오라이.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 5469번님께서도
1: 네, 제가 한번
0: 보내주셨네요.
1: 띄워볼까요?
0: 네.
1: 고.
0: 고래고래 소리 높여 외칩니다.
1: 네.
0: 내일은 없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라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와.
0: 아멘. 그렇습니다.
1: 야.
0: 바로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되게 또 재밌게 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 3568번님.
1: 네.
0: 고!
1: 고고고! 와와와!
0: 네.
1: 내가 뜨겁게 외쳐봅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와.
0: 아멘. 사랑 고백 보내주셨고요. 우리 1924번님은 고! 고치고 내려놓아야, 네,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아, 참 많은 분들이 너무 뜨거운 또 사랑 고백을 보내주고 계셔서, 사실 정말 모든 분들 다 소개하고 싶은데,
1: 그래요, 맞아요.
0: 아,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서 딱한 분만 더 소개하고, 네,
1: 네.
0: 저희가 이제 장원급제자를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우리, 5086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우선 운 띄워주세요.
1: 네. 고.
0: 고모를 전도해야 한다.
1: 네.
0: 내일은 꼭 복음을 전해보아야겠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1: 아멘.
0: 이야, 우리 고모는 복도
1: 야.
0: 많으십니다. 이런 조카를 다두시고. 이야, 정말 대단한데. 자, 목사님, 그래도 장원급자는 늘한 명이죠.
1: 네.
0: 네. 고민을 많이 하게
1: 왜
0: 됩니다.
1: 장원급제는 한 명만 해야 될까요? 그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장원급제 한 100명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도 시간 관계상
1: 네.
0: 이제 장원급제를 외치고 저희는 이제 좀, 네,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것
1: 네.
0: 같습니다. 자, 오늘의 장원급제!
1: 3908번님
0: 자, 우리 3908번님 아까 레위기 하신 분입니다. 네, 고민이 되면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1: 아.
0: 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출제자의 그좀 느껴지시죠? 예, 창의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네, 근데 사실 모든 분들이,
1: 네.
0: 하, 너무,
1: 진심이죠?
0: 네,
1: 네.
0: 정말 잘 보내주셔서.
1: 네.
0: 그런데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비단 이행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니까
1: 네.
0: 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진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
1: 아멘.
0: 네, 이런 생각을 네. 해보게 네. 됩니다. 자, 오늘도 참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은데 우선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 벌써 그랬네요.
0: 네, 이제 3분이면

0: 방송이 이제 마치는데
1: 네.
0: 우선이 그래도 또 소감 안 여쭤볼 수 없겠죠.
1: 네.
0: 오늘도 참 많은 이야기들과 찬양이 오갔는데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1: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 또 이런 이행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들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많은 얘기 나누시고
0: 아멘.
1: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 마음껏 하시는
0: 아멘.
1: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선물은 그냥 네, 정말 간단한 선물이고 참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주변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선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빗댈 수 없는
1: 그렇죠.
0: 그런 복이 있습니다.
1: 네.
0: 오늘 그 복을 이 시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감사하게도 협찬을 받아서 또 전해드리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 선물들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7-3번 버스 이제 여기서 버스를 운행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모든 사람이 이 버스에 함께 타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리는 그날까지 이 버스 저희는 금요일마다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괜찮은 아침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금 더욱더 풍성한 내용과 또 은혜로운 말씀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오늘 방송은 믿음의 기업 풀무원 옥동점과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사람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서 각 지파별로 나가가지고 48개 성읍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역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그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십일조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제사장이 되어져서 1년에 한 번씩 실로라고 하는 제단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실로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실로 지역에 가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었고 성전에 약간 이제 나무 돌들 이런 성터들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라는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지역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죄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당시에는 여러분이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일부 다처가 문화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사랑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그런 문화가 계속 이제는 전달이 되어져서 지금 그 시대까지 일부 다추가 문화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가나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버닛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내 사이는 여러 가지의 갈등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버닛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그런 소중한 삶이 이 한나에게는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버닛나가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고 한나가 하나님의 나 성전에 같이 엘가나가 올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기도했던 말씀 이런 것을 보면 한나는 좀 특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행한 여인입니다. 한나의 가슴 가운데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손이 뭐냐니까 자녀를 갖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환경이 번성하고 환경이 창대하면 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질 것 같지만 이 한나는 그렇게 환경은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도 자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갑절의 이제는 분깃을 이제는 선물을 음식을 또 여러 가지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음식을 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는 이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한나의 마음의 소원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복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소원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인 버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이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염려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꼬이고 풀리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가라는 이 질문이 한나의 질문인 것처럼 역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이 6절로 7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버닛나라고 하는 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이제는 아주 격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버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가 뭐하고 울고 뭐하고 하지 아니니 먹지 아니하니 왜? 한나의 마음을 누가 격분하게 만들었냐? 가슴을 디비놓느냐? 버닛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는 임신을 하고 자기는 생명을 가졌다는 거들거리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한나에게 가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나가 너무 격분해가지고 음식 주는 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버닛나처럼 둘째 부인인지 버닛나처럼 임신해 복이 없을까? 왜내 삶의 생활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태중의 복이 생육과 번성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생명의 복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버닛나가 계속 격동시키고 분통을 터뜨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나는 이런 분통과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비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는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도 아니고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여러분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한나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나를 쓰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었던 그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구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한나 한 사람도 아닐 텐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한나 한 사람이 아닐 텐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한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나가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브린나가 자신을 격동시킬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유심히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한나는 이 버닛나를 향하여서 질투심도 발휘하지 않습니다. 버닛나에게 하나님 진노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노를 위한 기도도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사람에게 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원수일을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으로 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한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들을 사람 앞에 내어놓으면 그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수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만 있다고 하면 특별한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수치와 아픔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구별된 삶의 생활은 버닛나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와 버닛나의 관계가 아니라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인생의 삶의 문제에 하늘에 나르는 새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들의 자녀 가운데 인생살이에 일어나는 갈등, 고통, 절망의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구의 원망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한나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한나 한 사람밖에 상처받은 사람도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다 상처를 받고 삶의 생활에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대로 한나는 이 상처를 끌어안고 누구로 인하여서 왔다는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수많은 상처들이 일어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뭐냐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더 좋은 일을 해주고 착한 일을 해주고 좋게 섬겨주고 이러면 상처가 없을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내 마음을 만족하는 환경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이 상처는 누가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에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수많은 인생의 삶의 문제, 수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오는 인생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라 할지라도, 착한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위 환경의 사람이 여러분 정말 군자 도덕처럼, 도덕주의자처럼 정말 도덕주의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말로, 행동으로, 환경으로 상처가 다 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는 그 방법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상처를 밀어냅니다. 상처를 끌어안지 않습니다. 상처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는 번인나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 나가는가?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 누가 계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한나가 이제는 엘가나 자기 남편을 따라서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한나도 같이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동행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되어졌어요. 번인나는 기도했다는 흔적 자체도 없어요. 다른 가족들이 기도했다 이런 말도 없는데, 한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뭐하여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따라서 여호와께 뭐하며?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왜? 누구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 여러분 고백의 말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와서 딸썩거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술을 먹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바라봤을 때에 영적인 눈이 비둔해가지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의 홈리와 비나서 자녀들도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만 본인도 영적인 비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있었지만 진정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참 먼 거리에서 이제는 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한나가 그냥 소리를 내가지고 우뭇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비둔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면 한나가 지금 뭐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있구나. 한나가 지금 너무 번민하고 아픔이 많구나. 그렇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올라왔으니까 아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제사장 레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엘가나의 집안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저렇게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해주고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는 일을

제사해야 되는데 엘리의 제사는 그 시대 당시 영적 비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상처를 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당의 상처를 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제사당에게 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목회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거 일이 누가 하셨습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 비둔한 환경이 누가 허락되어진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허락되어진 환경입니다. 그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한나가 정말 코너에 몰리고 또 코너에 몰리면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더 간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더 품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진짜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내가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엘리 제사장, 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보지 마세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삶의 고통을 누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호와께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사람 앞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4절의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주리고 목이 말라서 그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마음에 부르짖음에 근심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엘리 제사장님 나를 그런 술 취한 여인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까 제사장님? 그래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처를 더 깊이 받았지만 상처가 될 수 없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의 제사장도 목회자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남편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자녀도 내 마음을 주양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알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누가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래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씨 한 마리라도 하나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에게 지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미래와 꿈을 주기 원하시는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허락하셨을까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 한나의 개인의 소원의 문제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에 와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이루는 일꾼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엄청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일꾼이 되어진 사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의 자녀를 통하여서 영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지금으로부터 선배 믿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20년, 30년 전에, 5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일대에 대해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 후손들의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왜 하나님이 한나라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왜 고통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시대를 살릴 일꾼을 보내야 하는데 그 시대에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세상의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의 문제에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마음을 내통하는 사람이 그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놓게 되어지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다같이 이로 하가다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다시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말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따라서 그는 말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한나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무엇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역사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인생의 문제 사례, 이런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뜻이 뭐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신 제사장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는 제사장이 없고 일꾼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꾼이 없는 이 시대가 되어진 이 사사 종말의 시대,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거의 사사의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비둔이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엘리의 제사장이 못다하는 그런 신실한 사명을 사로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생명을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이 생명은 그냥 한 사람 평범하게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은 떠나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시대가 너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리로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위해서만 기도하러 왔는데 생명을 버린다가 격동시키니까 그래 너만 임신하냐, 나도 임신한다 막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역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는 시대와 민족을 살릴 그런 일꾼이 이 시대는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게 네게 응답하게 그 날 지마던 크고 미란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일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일꾼이 나와야 민족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전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일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꾼을 사모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여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문제가 풀리면 해결되면 육적인 삶이 해결되어지면 부르짖는 기도의 이유가 육적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의 문제가 잘돼 해결되고 공부도 잘하고 출세를 하면 그런 육적인 것에만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그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며칠씩 하늘이 잔뜩 흐릴 때가 있습니다. 햇살은 보이지 않고 마음까지 괜히 무거워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창밖에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륙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다가도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뒤덮던 먹구름은 발 아래로 펼쳐지고요, 그 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부신 햇살이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마치 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 같은 우리의 상황 너머에는 변함없는 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구름이 조금 드리워져 있더라도요, 구름 너머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찬양이었습니다. Oh Happy Day 그리고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두 곡을 같이 부른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Gail Federer의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루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장마철이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딱 커튼 치면서 오늘 하늘이 어떤가 좀 확인을 하게 되죠. 오늘도 흐리네, 뭐 오늘도 비가 오네, 얼마나 오네 이렇게 보다 보면요, 장마철에는 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구름만 바라보면요, 하루 종일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고요. 염려만 바라보면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구름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름은 볼 수밖에 없죠.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구름이 있다면요, 그 구름 너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빛 되신 주님께 시선을 옮겨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상황은 변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수심 구름. 드리워도요, 그래도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 찬송 고백했고요. 맑고 밝은 날,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는데요. 맑고 밝은 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날뿐만 아니라 어두운 날에도, 어둡고 흐린 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맑은 날, 흐린 날, 아침에도 저녁에도 언제라도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잘 담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2149번님이요. 힘찬 라디오 들으며 함께 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날씨는 달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라고 오늘도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 그러게요. 힘찬 라디오 이렇게 저희가 계절 바뀌는 것도 보고 이런 날 저런 날 많이 지나왔잖아요. 날씨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컨디션, 우리 감정과 여러 가지들은 변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언제나 즐겁다고 9951번님 기쁨 충만하길 바라며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라고 주셨어요. 네, 지역마다 뭐 소강상태인 곳도 있고 비가 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마철에는 늘 조심하시길 바래요. 6089번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너무 좋아요. 찬양으로 힐링이 되네요. 라고 고맙습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이 추억의 찬양들 신청을 쭉 주시고 계신데, 이거 뭐 다 들려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오는 찬양들은 꼭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4288번님이 추억의 찬양 해 뜨는 데부터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장마철이라 하늘이 좀 우중충하고 길도 막히고 좀 피곤하고 다운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햇빛 같은 은혜를 구한다고. 아멘입니다. 네, 구름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6013번님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113편에 있는 말씀을 받으셨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 신청 주셨어요. 이야, 동일한 이 찬양의 신청, 동일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처지는 날일수록 더 밝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내적 친밀감이 가득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동방송 애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해 주세요. 아멘. 0973번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 운행 중인 모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찬양의 은혜 속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은 구름 너머에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는 태양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구름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어요. 변하는 건 날씨이고 환경이고 또 우리의 형편이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빛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따스한 그 사랑으로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중앙교회 최재원 목사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어떤 목사님이 신실한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콩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요. 트럭에 땅콩을 싣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 트럭에 복음 땅콩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격려하고 싶으신 마음이 들어서 그 복음 땅콩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복음 땅콩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복음 땅콩이 아니라 복금 땅콩입니다. 복음과 복금의 차이를 만든 그 받침 작은 기역 하나, 그것이 굉장히 의미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 작은 한 가지, 그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그 결과가 참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커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스타벅스입니다. 커피 하나에 집중했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검색창 하나만 나옵니다. 검색 하나에 집중했더니 마찬가지로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죠. 이 작은 것한 가지 나는 정말 집중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특별한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문장이 뭐 어떤 거냐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미들도 바쁘지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다. 저도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잠깐 동안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그 성공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찍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게 되죠.

0: 그러나 그는 그의 꿈대로, 그의 바램대로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고 났을 때 그가 회복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 그 하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 이후에 이 청년의 인생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제 딸은 해군 장교입니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을 저는 몇 달마다 재현합니다. 목을 끌어안고 늘 눈물 흘립니다. 헤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그리움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워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미국에서는요, 학업이나 취업 혹은 파병으로 인해서 멀리 떠났던 가족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elcome home. 당신이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그리고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1: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당신 하나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분께는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마음에는 각기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걱정으로 굳게 닫힌 문, 또 상처 때문에 단단히 잠겨버린 문.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문들이 있죠. 문들을 열기 위해서는 힘을 주어 억지로 열어 젖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에 딱 맞는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열쇠를 넣고 돌리면 힘을 주지 않아도 문은 자연스럽게 열려집니다. 이렇듯 기도의 시간은 닫힌 문을 여는 강한 힘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딱 맞는 열쇠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열리지 않던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열쇠를 찾게 되면 자연스레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창고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분명 맞는 열쇠를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쇠가 들어가긴 하는데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열쇠가 그 창고문의 열쇠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 비슷해 보여도 그 문에 맞는 열쇠는 딱 오로지 한 개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 열쇠나 이런 생활에서의 것들을 통해서 참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아주 적합한 멘트라고 생각이 되고 아, 네. 기도가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열쇠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멘트라고 여겨집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꼭 맞는 열쇠를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진행하는 진행자 외에 듣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연을 신청한 심령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아멘. 소망이 배가 되고 강화되고 충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세상에 씻기어서 약해질 때만 싸웠고 바닥 보일 때가 많사오니 주께서 하늘의 약속에 소망을 통해서

0: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으로 해결을 받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을 섬겨 축복받는 나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북제일교회 황사믹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0: 아멘. 서울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헌신할 길 원합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1: 추상적인데. 복을 달라는데 물질만이 복은 아닌데 돈이 없어서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아멘.
1: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이건 수단이고 방법이지 목적은 아니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물질.

0: 질 그런 풍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려면 믿음도 중요하고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 또한 필요합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어서 물질이 궁핍해서 마음이 가난하거나 인색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고 윤택해서 손을 펼쳐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며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가난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겠사오니 주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즐거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하고 윤택하고 부요함을 주어서 그 부요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1: 아멘.
0: 원하고 기도합니다.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냐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좋은 것으로 넉넉하고 윤택하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 튼튼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도 부여해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는 좋은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아마 3687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길 원하신다는 거 보니까 아마 하늘의 복과 또 여러 가지를 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23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네, 우리 3233님 계속해서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중보해주시는 귀한 중보자십니다. 목사님. 사실 교회의 건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귀한 시점인데 목사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시공부터 준공까지 또 입당까지 헌당까지 다 모든 과정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곳인지 교인이 얼마 되는지 몇 평 할 건지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1: 주님.
0: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짧은 생각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로 다져진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런 기도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먼저 지도자부터 모든 협력자들이 교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시되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는 학계사의 말씀처럼 각자가 목을 잘 감당하겠다고 각오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기도가 약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가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일엔 꼭 방해 공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민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민원이 해당되지 않게 하시고 민원 문제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업자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을 다해 사명으로 감당하는 좋은 업자도 만나게 하셔서
1: 아멘.
0: 부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정성된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들도 만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물질 필요합니다. 짓다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오니 시작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중단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물질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뜨거울 때는 주님 물질도 부요하게 하시고 그 부요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빚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걸 질 때에 시험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험도 잘 이기게 하시고

0: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셔서 준공할 때 문제 없게 하시고 주여. 입당과 헌당까지 하나님께서 전후좌우 들으시고 두루두루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만 기적 같은 일만 계속 남게 하시고 평생의 감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구하는 것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걸음걸음 시작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3233님 성신교회 건축이 다 되기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547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시동생 김삼국 폐암 사기라는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통증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관여하여 주셔서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소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그 폐암 사기가 이제 더 손댈 수 없는 지경인지 암은 아니면
1: 네.
0: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지만
1: 네.
0: 궁금한 것은 시동생 김삼국 씨가
1: 네.
0: 예수를 잘 믿고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건지 그게 참 궁금하군요.
1: 네.
0: 그래서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가서 정말 남아있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란 마음이 간절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암 4기인 김삼국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믿으면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안 믿거든 먼저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을 분명히 받아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치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거저든 생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신앙의 성공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병을 잘 잡을 수 있는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1: 아멘.
0: 치료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작용 후유증 없도록 완전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합니다. 죽음을 선고받고도 기도해서 15년을 연장했던 히스기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이름 불러 살리십니다. 나사렛 나오너라 할 때에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 날지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붙잡아 주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분명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거저 얻은 생명 길이는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 배치해 주어서 낙심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생사하복 주의 손에 있사오니 숨쉬는 것부터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1: 아멘.
0: 간섭하시옵소서.
1: 아멘.
0: 주장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5476번님 시동생 김삼국님의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분명

0: 분명히 하나님 치유의 기적 허락하실 거고요. 또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 늘 천국 소망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더욱더 돌보는 삶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인 것 주님이 하십니다.
0: 주님.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살고 잘때 주께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0: 주여.
1: 주님이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축복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자극을 받고 새로운 은혜 역사가 이어지고 확장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에 감춰진 모든 세밀한 그런 어려운 사정들 해결해 주어서
0: 아멘.
1: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날마다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격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신앙의
0: 아멘.
1: 성공자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제명철 총명언도 주시고, 만남의 은혜도 더하게 하셔서 모든 방면에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는 귀한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께서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삶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보람 있는 삶을 보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9507번님, 항상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오시는 것, 최선으로 나오시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복제일교회 황사믹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 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곡 함께 합니다. 안성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요,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1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울산 소망교회 아침 9시 무료급식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주님, 저에게 힘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귀한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매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 한번 건지, 그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어쨌든, 이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료급식 하는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0: 주여.
1: 무려 육신의 양식만 줄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하시고 거기 와서 음식을 대할 때 준비한 정성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해서 신앙에 자라나갈 수 있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는 그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양식도 제공하는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게 하셔서 육신의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생겨나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도 있도록 도우시고
0: 아멘.
1: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협력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서 모든 과정에 잘못된 불협함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두고두고 잘한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결실 없으면 열매 없으면 허무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필요한 영혼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양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본질을 찾아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 1091번님 귀한 사역에 나가시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아주 익숙한 그런 이런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일자리를 주님께서 주선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분명한 확실한 신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일하게 하시고, 일거리 생길 때에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셔서 남들이 감당 못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건을 만들든 어떤 일을 하든 잘 사람과 만나야 되겠사오니 좋은 연결점도 허락해 주시고 신앙의 빛을 발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어서 일할 때 즐겁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의 역사와 열매도 맺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답답한 현실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길을 열어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1: 아멘.
0: 주위에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간섭해 주옵소서. 주장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약속한 대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915번님 항상 남편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너무 귀한 그런 청취자분이신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108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혼자 있을 때, 제가 도와주지 못할 때 좋은 지혜를 주셔서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여자친구의 일이 잘 풀리고 힘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너무
0: 이런 사연은 좀 흔하지 않은
1: 네, 너무 귀한 사연인데요. 네, 목사님.
0: 여자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장거리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아니고 뭐 외국인지 모르겠지만 네. 대한민국은 장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다 그냥 시간만 조금만 내면 다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1: 맞습니다.
0: 장거리가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고 마음의 거리라면 큰 문제가 되는 거고.
1: 네.
0: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서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귀한 마음을 주께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지만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유혹과 시험 다 이기게 하시고 주의 환경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귀한 아버지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위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삽니다. 위험한 길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보살펴 주어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하시고,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감사한 소식, 승리한 소식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시되, 또 여자친구의 마음에도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면서 신앙의 아버지 색깔도 갖게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 동역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어서 자주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우리 1080님, 분명 여자친구께서 이 사랑스러운 간절한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네, 너무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0: 6894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교회 최경호 집사입니다. 2년 동안 함께한 김석 집사님 가정이 일 때문에 폴란드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폴란드로 가시면 꽤 멀리 가시네요. 그렇죠?
1: 뭐 현대 가족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어디 가나 한국의 교회 이민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기도로 계속 후원하시면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갔습니다. 아버지 교제했던 집사님이 폴란드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언제 얼마나 머물지 모릅니다. 또 누구를 만날지 환경 어떨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걸음걸음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친구 잘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셔서 믿음 좋아지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항상 승리한 복된 소식이 오가도록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외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겨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집사님 감으로 말미암아 폴란드도 달라지고 주위 환경도 좋아지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돼서 요새 가는 곳마다 복을 끼쳤던 것처럼 집사님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교회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은 일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필요한 대로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사랑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이 돼서 낯선 곳에 가서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금 같은 신앙이 돼서 귀하게 만나지도록 축복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정교회 집사님에게도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큰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2894님 분명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앞길을 모르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김석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꼭 맞는 열쇠를 찾아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대복제일교회 황사믹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따뜻하게 또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10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군선교가 단순히 세례 인원을 늘리던 기존의 양적지표에서 벗어나 장병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참된 섬김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올여름 다음 세대에게 고립과 갈등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의 연속성을 살린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교회 교세가 100만 명 붕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교단들도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시커머 트리 프로젝트의 국내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법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법률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군선교가 단순히 세례 인원을 늘리던 기존의 양적지표에서 벗어나 장병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참된 섬김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선교 현장의 체질 개선 과제를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종합 세미나를 열고 육군 기준 18개월로 짧아진 복무 기간에 맞춰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숫자가 아닌 양육과 섬김의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범성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5주의 훈련소 시기를 군선교의 핵심 승부처로 삼아 세례 이후의 양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끄는 병영 인큐베이팅 모델을 제안하며 군대를 단순한 전도 대상지가 아니라 장병의 일상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군선교 전문가들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군인교회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진중 세례라는 숫자의 성과보다 장병 한 사람을 올바르게 기르는 목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례 이후에 양육 공백을 메우고 전역 후 지역교회 정착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한국교회 군선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올여름 다음 세대에게 고립과 갈등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의 연속성을 살린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주제를 용서와 화해로 정하고 다음 세대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으며 예장합동총회는 성경학교 이후에도 가정에서 12일 동안 큐티를 매일

0: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교회 교세가 100만 명 붕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교단들도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교인 수는 101만 9,003명으로 지난 1983년 통합 당시보다 67% 넘게 감소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전체 교인의 58%가 55세 이상인 심각한 고령화가 미국 교회의 쇠퇴를 촉발했다고 분석하며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등 매년 교인 감소세에 늪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서구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급격한 교세 감소는 교인 고령화와 기독교에 대한 관심 저하를 방치한 결과로 한국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복음적인 부흥 모델을 연구하고 선교 전략 또한 다각화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인 시커머어 트리 프로젝트의 국내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강당에서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용서의 가치를 교육한 수용자들의 수료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범죄 피해 경험을 가진 대리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수용자들을 격려했으며 8명의 수료생들은 사과와 회복의 다짐을 담아 직접 제작한 타일아트 작품을 전달하며 진정한 화해의 뜻을 다졌습니다. 또한 교도소 측은 이에 앞서 지역 주민자치회 봉사자 23명과 함께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520인분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도 나눴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법률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피해에게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정보를 유통할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번 개정법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권력층이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법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의 언론사들이 스스로 비판 보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차단하거나 정치적 사안에서 신고폭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은 주말까지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에 이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야외 활동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양산이나 선글라스 등을 필히 착용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1도, 습도는 62%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아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여름철 물놀이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철 물놀이 행동 요령입니다. 수영을 하기 전 손과 발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신체 부위부터 물에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이라도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영을 즉시 멈추고 몸을 따뜻하게 감싼 뒤 휴식을 취합니다. 또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는 곳이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으며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는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으므로

0: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린 후 신속하게 119로 신고합니다.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번호를 먼저 누르고 119를 눌러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조를 삼가고 로프나 튜브, 긴 막대기 등을 던져 물에 빠진 사람이 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경험이 있거나 수영에 익숙한 사람이 빠진 사람의 뒤편으로 접근해 구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여름철 물놀이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2: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1: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2: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3: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집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암투병 중이신 남편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TV를 시청하며 허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머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TV의 시선을 고정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구원받을 소중한 기회들을 외면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주장이나 신념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중의 진리고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 유일하고 소중한 구원의 길을 각자의 논리나 주장이나 온갖 이유들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자신의 형을 만나달라면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신 병원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투병 중이시던 그분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병원에서 세례식도 거행해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모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례까지 받으시고는 평안함을 되찾는 것을 보며 세상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도 며칠 후 돌아가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안도하며 천국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절차나 예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모든 분들이 꼭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많은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겪으며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며 참되고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소중하고도 귀한 영혼은 꼭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이 방송과 아주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우려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 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달러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해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헌금 120달러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1: 맞습니다.
2: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

하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세대를 가리켜서 M세대, AI세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 성경이 맞는지 현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가 맞는지 한번 판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현 사회를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서울고등법원 분야판사를 지내시고 아마 그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극동방송에 칼럼을 방송하셨고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에 늘 오셨던 이우근 장로님이 이거 방송할 때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으로 계시면서 내가 방송을 듣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이 생각하는 정신없는 향락과 정신만 남은 도둑 그거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탈윤리, 탈문화, 탈문자, 탈역사 요 네 가지로 현 사회를 진단을 해 주셨는데 네 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탈윤리, 탈윤리의 뚜렷한 징후는 아마도 생명의 복제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정보 과설 과학기술의 발달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포 옥수수와 육질 좋은 쇠고기를 복제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1, 2년 안으로 복제 인간이 출혈한다는 것이라는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제의 주체인 인간이 복제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판사님이 보시는 현사회입니다. 소위 원조 교제라는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서로의 살을 엮는 40대 남성과 10대 어린 소녀들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다름 아닌 최첨단 인터넷 통신 기술입니다. 이것이 원조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며 다만 타락이요 폐륜의 윤리일 뿐입니다. 무제한의 편리함과 무제한의 향락 속에서 윤리와 도덕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를 가리켜 어느 학자는 정신없는 향락주의와 정신만 남은 도덕주의라고 개탄한 바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도덕은 이제 그 정신조차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사회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관계는 윤리적 바탕과 인격적 깊이를 상실해버리고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며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유괴하는 가정 파괴 행위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윤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대를 가리켜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사이트를 안 보고 위험업소 속에서 장사하고 있지만은 학교를 다녀도 물들지 않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성도는 그곳에서 깨끗이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패역한 세대라고

죄악을 죄로 모르고 육욕만 챙기는 세대에 하나님과 된 성도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절어 있지는 않다고 그러죠. 진흙 속에서 있지만은 연꽃은 더럽지 않은 것처럼 신자는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지 않고 이 시대 사조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시면서 격몽 요절 요결 율곡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학문을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계몽 요결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만 하는 습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만 가식을 가지고 있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보려고 하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버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길 한 번만 잡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시비를 없어하여야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의 사도 간절한 호소입니다. 원망,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날씨도 원망하고 비 온다고 원망하고 목사 설교가 길다고 원망하고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챙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음식이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원망으로 가득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정, 원망하는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받는 자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근원은 오해와 시기,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하지요. 보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천막에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 버리겠노라. 그리고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향로를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원해 속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될 겁니다. 그때 성경 퀘스를 내드리는데 몇 명 죽었는지 아는 사람? 나도 성경 다시 보고 알았어요. 1만 4,700명이 죽었어. 지금 베네수엘라에 뭐 이전이 지진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현재 찾은 게 한 2천여 명 된다고 그러죠. 이때 연병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14,700명이 된다고 그래.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2. 데모드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림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비, 다투고 논쟁을 하고 정치, 학술, 예술, 평론에서 잔혹, 간혹 유익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불티고 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시비할 때 한 번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불고 가면은 단계가 단결이 파괴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덕성이 파열되고 진보가 중단됩니다. 용교, 보스턴에서 왔죠? 보스턴 야구 경기장에서 연습 시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대 팀이 볼드모 오리오라고 하는 상대 팀의 투수가 존 맥으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볼을 던졌는데 때릴라 배드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한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그아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 그 싸움의 결과로 보스턴 야구 근처에 있던 집 100채가 전소가 돼서 불이 났어요. 사소한 시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던지다가 다리도 맞고 얼굴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맞으려면 야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구 선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어가서 방망이를 가지고 지금 투수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쪽 팀들이 또 보호를 하고 싸움이 붙었어.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지 경찰도 제지를 못하고 누가 불을 던져가지고 야구장 근처에 있는 집 100채가 타버렸어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하더라도 시범 경기는 승패에 여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시범 경기에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쳤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다음에 홈런을 치면 되는데 야 그걸 못 참아서 배트 방맹이를 가지고 투수 때려 죽인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그아웃에서 다 나오고 이쪽 팀들이 다 나와서 싸움하면서 삽시간에 누가 불을 지르는 가운데에 시비와 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대목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무책임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데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책망 없는 사람, 책망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앞에 앉은 애들 1번서 5번 교무실에 데려가서 그때 군대 훈련 받을 적에는 나무총으로 했어요. 나무총.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여기다가 넣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 받을 때요. 그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담임선생님이 무조건 앞에 1번서부터 5번 너들이 했으니까 교무실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떼기 총을 겨드랑이 놓고 앉아서 한 시간 벌 받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 피려고 거기 학교에서 일하는 무슨 주임 같은 분이 와서 난로에다 불 넣고 소시개 넣고 피려고 그러는데 나가는 기둥, 연기 나가는 기둥이 그때 양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리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연기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놔서 그냥 쿵 하면 이게 떨어지고 쿵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와서 교단에 서서 자꾸 쿵쿵 하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거기 어떤 애 하나가 야 시끄러우니까 그 연통을 바닥에다 놓고 다 밟아버렸어. 그렇게 납작해졌지. 그 납작해진 연통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불 피러 온 사람이 교무실에 가서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 담임선생님이 와서 핸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있는 놈들이 했을 거다. 성만균 역사선생이요. 나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조그마하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나 중간에 있는 한 애들이 와서 하도 자꾸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다 밟아놔가지고 납작해가지고 갖다 다시 걸어놓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벌 받다가 담임선생님이 뭐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 우리도 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써가지고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는데 난 죽어도 도장을 못 받겠어요. 집에서 말 잘 듣는 애로 소문이 났는데 말 안 들었다고 퇴학시킨다고 이거 가서 써갖고 그래. 그걸 써갖고 도장 받고 와야 퇴학을 안 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집에도 못 가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빌은 거예요. 용서 한번 해달라고. 야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용서해달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지. 그래도 퇴학 맞을까 봐 그냥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대보다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럴 텐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선생 얼굴을 때렸다고 그러더라. 패역한 세대. 누가 이 세대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믿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양반이 낮잠을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지붕은 다 평평해요. 이웃집이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왕궁에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가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남편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줬어. 그래 휴가를 줬는데 임금님한테 전쟁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집에 가 쉬었다가 휴가 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전방으로.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요, 집이 안 가고 궁전 추녀 끝에서 밤을 새우고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우수한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임금님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전쟁 보고를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놔서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임금님이 보낸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놨는데 적군에 의해서 죽었어.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마자 무조건 벳시바라고 하는 우리아 장병의 마나님을 그냥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나는 눈 비비고 찾아볼래요? 없더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임금님,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자기 양우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 해놓은 거예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Thou art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얘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겁탈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Thou art the man. 그때 저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 그거로 하나님이 벌을 갚아주시고 낭중에 그 여자한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말을 하지 않지만은 빛을 비춰주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비춰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

0: 받아서 우리는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변해 광명의 세계가 되고 미신과 죄악의 세대가 없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1980년 7월 27일 카이로의 육군병원에서 이란 왕 팔레비가 임파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허상함을 잘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그가 22살 때 왕위에 오른 왕 중의 왕 샤앤샤로 자처하면서 2500년 전 페르시아의 꿈을 재현하겠다고 전력을 투구하고 그의 인기는 한올을 치솟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백색 혁명을 주도하여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의 장기 집권에 따라 비밀 경찰이 생기고 서서히 부패하는 정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회교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루 저녁 팔레비 왕이 쓴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썼답니다. 전용기 비행기 화장실에 금으로 도색을 했고 6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절대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가 가족과 셋째 왕비 파라와 흙 한 주먹으로 망명길에 올랐지만 모로코에서 바하마로 다시 멕시코로 미국으로 다시 파나마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 카이로에서 파라와 사남매 그리고 2천억의 유산을 남기고 나는 지금 죽는다. 암으로 인해 이 죽음의 고통을 나는 무덤으로 이끌어왔다 하며 죽었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라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에 우리가 예수께서 수천 번 걸쳐 베틀레헴에 태어났고 수천 번 걸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목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떨어진대요. 발이 안 떨어진대.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을 교회로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방송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자신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하고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한 영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받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이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주도 비 오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좀 끄끄하고 그렇지만

형편과 전파 선교사신 우리 1076번님, 인천 부평에 계시죠? 예전에 3년 방학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1076번님, 오래간만에 듣는다고요. 올해 5169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8532번님, 제가 그랬어요. 계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극동방송 새끼라가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끼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많길 기도한다고. 울산에서 우리 8532번님 새끼라를 듣다가 스스로 계약하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혹시 이번 주에 저하고 전화 통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스스로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라는 얘기를 못했다? 이런 분들,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계기로 내가 갔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하고 전화 통화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계속 교회 갔어요라는 문자는 거기에 비례하면 아직은 다는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아직 전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갔어도 꼭좀 계약하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는 햇빛이 있는 데가 있고, 비 오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자, 전국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어떤 날씨 가운데 듣고 계시는지, 대구에서 7556번님, 듣고 계시네요. 또, 잠깐만, 아까 어떤 분이,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다. 아, 근데 오프닝 말씀 듣고 찬양도 신청하셨습니다. 7406번님. 그래요. 자, 차 계기판 온도가 36도를 가리킨다. 아, 아주 뜨겁다고 지금. 그래서 갑자기 저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데, 예? 뜨겁지만 이게 지금 성령님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이거, 이거.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7929번으로 사연 줘서 고마워요. 친구하고 밥 먹다가 지금 사연을 줬어요. 와, 친구가 입맛 없어서 깨작깨작 먹다가 오프닝 듣다가 갑자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고. 왜 그러지? 예. 아, 떡볶이 집이구나. 우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새끼라를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곡 신청한 곡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일어나시고 힘내십시오.

일어나 거르리.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찬양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찬양,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신청곡 보내주시고 어플 메시지로도 제가 받겠습니다. 포항에서 실내 덥지만 오늘 최고 온도 35도 가르쳤다고 2667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3개월 쉬다가 4월 부활절부터 새 교회를 스스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3517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소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울산도 뜨겁군요. 4115번님 9개월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소망이요. 찬양하시죠.

자,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가는 길이라고 0539번님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시고요. 포항 폭염주의보 6466번님 무더운 날씨 새끼라로 힘내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도 뜨겁다고요. 아침에 친구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집에 왔다고 2512번님도 오셨습니다. 하교길에 듣고 계시는 5896번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신청하신 4933번님 고맙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천안에서도 아 더워요 더워. 그렇지만 찬양으로 새 힘이 솟아납니다. 8413번님 서울 우이동 비가 오락가락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떠올리고 계시는군요. 2959번님 그렇죠. 이제 7월이니까 본격적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떠오르죠. 그리고 7359번님의 신청곡 나의 피난처 예수였습니다. 마산에서 더위에도 주일이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케이크 주문하러 가신다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고 129번님도 오셨어요. 어우, 잠시 후 4시에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받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1667번님 예. 집도하는 의사선생님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수술 잘 끝나길 기도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녹화하셨다고 여름 성경학교 시작됐군요. 2027번님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세요. 혹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지금 시작한 분, 방학 끝낸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청주 비 그치니까 이제 아 너무 덥다고 2042번님 그러니까요. 또 그때 또 비 그치면 또 덥지만 또 화창한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경남 사천 병원에 입원한 딸 대신해서 새 손주 육아하러 왔는데 마트 가시면서 또 듣고 계시고 은혜 넘치는 새끼라. 우리 5277번님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딸을 대신해서. 6834번님 목요일에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어제 찾아왔는데 늘 듣던 극동방송 채널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없어졌다고요. 다시 잘 맞춰보세요. 다시 돌리다가 불교 방송에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니까는 제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우리 6834번님 잘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있는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하다고 서울 양천구에서 0113번님도 오셨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기와 함께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서 이 찬양 신청하셨거든요. 예. 윤영주 장로님이 이 곡 애들 위해서 작사 작곡하셨다고 그때 저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던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

0: 윤영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은 다시 한번 지금 여름 수련회 때도 여름 성경학교도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울산 셀럽에 드리고 왔는데 진짜 폭염 더위 먹지 마세요. 이번 주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 많기를 기도한다고 424번이 고맙습니다. 여기 대구 엄청 더워요. 산들 부는 나무 그늘 밑에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고 2359번님 우리 극동방송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논산! 하고 9915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요청이 한 우리 여성 사장님께서 남성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지금 제가 알아놨거든요. 우리 김송현님, 김송현님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갑니다. 김송현님께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김송현님 되시죠?
1: 예, 예, 예.
0: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반갑습니다. 김은영 사장님이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1: 예, 예, 예.
0: 지금 일하시다가 잠깐 전화 받으신 거예요?
1: 아, 예,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자, 전화기 좀 가까이 오시고요.
1: 아, 예.
0: 스피커폰 말고 이렇게 직접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1: 아, 예, 예.
0: 네네.
1: 그렇습니다.
0: 자, 계시는 곳이 광주 맞죠? 광주.
1: 예, 광주 북구.
0: 광주 북구. 극동방송 예, 예. 아세요?
1: 예, 들어봤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예, 예.
0: 어떻게 들어봤어요?
1: 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기독교 방송. 네. 들어봤군요. 예. 우리 김은영 예. 사장님 옆에 있다 같이 들어봤나 봐요?
1: 아, 거길 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저하고 같이 부동산을 해서.
0: 아.
1: 한 50m 떨어져 있거든요.
0: 네네.
1: 여기 전남대학교 정문 앞쪽인데.
0: 예예.
1: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아주 독실한 교회를 잘 다니고.
0: 네네.
1: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 잘 모르고.
0: 네네.
1: 아니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0: 네네.
1: 아주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0: 예.
1: 이런 그 기도에 이런 그 뭐 힘이 내려져 있다고 그래서
0: 예예.
1: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0: 한다고 그랬습니다.
1: 그렇죠.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가면은, 그 사무실 가면은 틀어져 있어가지고 몇 번 들으셨군요.
0: 예, 아니, 저는 들은 적은 없고, 이제 대화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1: 아니, 그 방송, 방송.
0: 예, 방송, 예, 방송을 듣지는 못했어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0: 예.
1: 혹시 그럼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0: 교회는 이제 누구가 가자고 그래서.
1: 네.
0: 제가 나중 남평이 이제 처갓집인데.
1: 네.
0: 거기 이제 이숙 이모가 이제 하도 거기 안 가면 이제 그냥 못 살게 해요. 그래갖고 한 번씩 가보긴
1: 못 살게
0: 했는데.
1: 못 살게 안 가면
0: 예. 예. 예. 예.
1: 그래서 한번 갔어요.
0: 한두 번 가봤는데 저는 이제
1: 네.
0: 별로 그 기독교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마음이 잘 안 갔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럼 어느 어디 쪽으로 좀 마음이 가세요? 다른 데 뭐 가.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실은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래가지고.
1: 네네.
0: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저, 유교 쪽, 그쪽이라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저, 뭐냐, 저, 제사 모시고, 조상님들.
1: 네네.
0: 기제 모시고, 막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제가.
1: 집안 전체가 좀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었군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경험이 없구나, 그쪽에.
0: 네,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
1: 잘 모르고.
0: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1: 네네네.
0: 자꾸 제 사무실 와서 뭐 그런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1: 네네.
0: 잘 이해도 안 가고
1: 아.
0: 성경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1: 아, 아유,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나 봐요 성경책을.
0: 제가 지금 그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1: 예.
0: 성경책 읽으시는 그 KBS 아나운서 그 김재훈 아나운서님 계셔요.
1: 예, 맞아요. 예, 알고 네, 있어요.
0: 프리선 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통독을 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1: 네.
0: 요즘에 이제 그걸 한번 듣고 있는데
1: 오.
0: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무슨 얘기
1: 아,
0: 무슨 얘기 모르겠는데.
1: 아, 그래도 그 시도를 하셨구나. 어떻게?
0: 예.
1: 창세기부터 쭉 들었어요?
0: 네, 창세기부터 지금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1: 네.
0: 아따, 너무 어렵고.
1: 아따, 지금 에레미야 어려운데 왔네. 아, 에레미야.
0: 네, 네. 내용도 많고, 그래서.
1: 그니까.
0: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든 뭐구만요.
1: 우리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네. 쉽게 가자고요. 우리 쉽게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도 지금 네. 알고 싶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싶은 네. 마음이 있구나. 일단은 네. 우리 쉽게 선물부터 가자고요, 선물. 제가 지금 사실은
0: 선물이요?
1: 방송 중에 예.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0: 예, 예.
1: 방송 중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려요.
0: 아, 예.
1: 선물.
0: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 볼 테니까 여기서 예. 선물 한번 골라 보십시오. 쉽죠? 응? 쉽잖아요. 예, 예. 고르는 거.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라르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너무 많해가지고.
1: 많해가지고, 아, 쉬우려고 했는데 더 어렵네.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쉽게 그래도 딱 머리에, 아, 나 이거 좋겠다. 한번 골라보세요. 선물.
0: 뭐, 아까 유산균 뭐
1: 나왔어요. 오, 유산균. 유산균으로 네. 드릴까요?
0: 예, 네,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만 주신가요?
1: 어, 한 가지 더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 더. 예, 오케이.
0: 애견마하고.
1: 예.
0: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1: 한 가지 더 애기 엄마 뭐 좋아할까요?
0: 애기 엄마요.
1: 뭐
0: 김치 세트.
1: 김치 세트 오케이.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유산균과 김치 세트. 예.
0: 우리 김은영 사장님 하나 주시면.
1: 김은영 사장님 요청하신 예. 분 그쵸? 그럼요. 예. 그분 드려야지. 그분 때문에 선물 받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뭐 갖고 싶으신지. 자 우리 김은영 사장님.
2: 아, 예, 아니요.
1: 우리 김은영 사장님은 뭘 드릴까요? 선물?
2: 아, 저는 괜찮아요.
1: 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2: 아, 그래요? 그냥 그럼 혹시 저기, 예. 다과 있나요? 다과?
1: 다과?
2: 네.
1: 견과?
2: 네, 견과.
1: 아, 견과 드릴게요, 견과. 자, 네네. 김성현님.
0: 예, 예.
1: 이게 사실은 지금 생방송인데, 옆에 지금 김은영 사장님 듣고 있었어요.
0: 아, 예, 그렇죠.
1: 라디오로 지금 전국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거든요.
0: 아, 예, 예, 예.
1: 라디오로

0: 되고 있는데 우리 김은영 사장님이 김종현님 사연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 방송국으로 그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방송 중에 한 거예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 사연의 내용이 뭔지 우리 김은영 네. 사장님한테 직접 들으면 되거든요. 자, 아, 예. 우리 김은영님.
2: 네.
0: 자, 우리 김성현 사장님께 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짧고 굵게 한번 지금 한번 하세요.
2: 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성현 사장님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을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 김성현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김성현님한테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지금 사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김성현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힘내시고 최전식님 힘내시고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김성현님.
1: 예, 예.
0: 우리 김은영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는 어떠세요, 마음이? 예?
1: 눈물 나네요.
0: 눈물 나죠?
1: 예.
0: 그리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금방.
1: 예.
0: 김은영님 얘기, 예. 쉽게 얘기 잘 하셨잖아요.
1: 예, 예.
0: 삶에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늘 있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1: 예.
0: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 예.
0: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예. 삶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교회 가셔서 혼자만 이렇게 성경책을 듣는 것보다 교회 예. 가셔서 목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좀 어떻게 쉽게 이렇게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1: 예.
0: 가셔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교회 가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한번 예.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1: 예, 예.
0: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짧은 예. 기도가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1: 예,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예. 저 따라서
1: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구주로
0: 주인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김성현님. 제가 예. 이렇게 두 분의 아까 대화를 좀 듣다 보니까
1: 예.
0: 두 분 다 지금 막 울컥울컥 하시는데 우리 김성현님이 예.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예. 누구신지 금방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네. 예수님인지 한번 조금씩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알겠죠?
1: 예.
0: 그래서 아까 이제 광주 북구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은영님 교회를 가셔도 좋고

0: 저희가 집에 가까운 게 교회를 또 소개시켜도 좋고, 그렇게
1: 예.
0: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1: 예.
0: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1: 예,
0: 아,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듣는 거를 한번 쉽게,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아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 사장님한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1: 저게 이렇게 방송국 국동방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0: 네. 아유, 우리
2: 아니에요.
0: 김은영님 감사해요. 이제
2: 감사합니다.
0: 전화 끊고 우리 아까 가까운 데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소연 사장님, 잠깐만 지금 끊어진 것 같네요. 우리 김은영님 끊어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교회에서
1: 감사합니다.
0: 부르는 노래, 찬양, 아는 곡 있으세요?
1: 아, 있습니다.
0: 어떤
1: 옛날
0: 곡이요?
1: 다닐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0: 어떤 곡?
1: 제가 고등학교 때그 우리 저 한방 그 아주머니 아들 그 형님이
0: 네네.
1: 기독교 방송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하면서 그 기타를 잘 들으셨는데,
0: 네네.
1: 그 형님이 지금도 했던 노래 기억하거든요.
0: 제목이 뭐예요?
1: 아, 내게
0: 아, 네 개강 같은.
1: 같은 평화. 예, 그걸
0: 야.
1: 그 노래를 아주 잘
0: 참
1: 이 기타를
0: 좋았어요.
1: 엄청 잘하셨어요. 기타 대부분 기타 다 키셨어요.
0: 그래요.
1: CCC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0: 그렇구나. 예. 네개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 얼마나 또 깊고 넓으면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아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님을 모셨을 때그 평화가 올수 있으니까 한번 예수님 한번 이번에 꼭 한번 잘 믿어보시고요. 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제가 지금 틀고 있거든요. 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극동방송도 한번 이제 앞으로 좀 한번 들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김성현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아까 그 통화, 우리 김은영님 명언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 난다고 우리 8493번님도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축복한다고 4728번님, 천국 꼭 같이 가요 김송현님, 5613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응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두 살 셋째랑 셋째라를 듣고 계시는 0153번님, 아유 고맙습니다. 8097번님 잘 오셨어요. 이맘때 수련회 생각나시면서 여름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것도 참 추억의 찬양인데 6473번님의 신청곡 보내면서 저 극동방송 새끼라 조연출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시로 의심했던 것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팔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되신 양육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오늘 설교는 시작도 못할 만큼 답답하기도 하고 장황하기도 해서 다만 예시조 한 구절로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습니다.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마를까 하노라. 할 말이 없죠. 참 말이 많습니다. 말 많은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난잡하고 난무하는 이 말들의 거품 속에서 신자의 삶이 더욱더 만나고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만나는 소금으로 또 빛을 내는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사십시오. 하반기 참 예수쟁이 때문에 살맛 난다. 어둡고 답답하지만 예수쟁이 덕분에 뭐가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 하반기에 더욱

오늘부터 뜨겁게 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침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말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설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각자들도 성찬을 보이는 설교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받아 먹고 마시면서 온몸의 감각을 다 동원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힘과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얻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더더욱이나 주목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 삶의 터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해법, 복음의 맛과 빛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번이나 이 유월절이라고 강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그 해의 유월절을 유독스레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특히 16절을 보시면 이번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예고를 하시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그때까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먹지도 않겠다 16절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특이한 맹세까지도 주님께서는 달아놓으셨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그날 펼쳐진 유월절 식사 이 식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 해의 유월절의 시작이 돼서 곧 종말의 날에 완성될 그 뭔가는 대체 뭔가? 내용으로야 우리는 어렴풋이 아,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표상 혹은 그 형식으로는 주께서 성찬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성찬을 세우셨습니다. 즉 주님은 이 성찬을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표식 혹은 제도로서 보시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정말 간절하게 원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16절에 그때까지 나는 먹지도 않겠다. 18절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런 맹세까지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이 일에 대한 그날 세우시는 그 무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결의가 어떤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가 성찬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세 가지는 바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날 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이 사건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식의 아주 길고도 깊이 있는 예수님의 성찬 강론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아, 성찬이 대체 뭐길래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하는 거죠. 다만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전제인데 무조건 이 성찬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롯이 주님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세운 겁니다. 우리가 뭐 주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고요. 또 혹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인 의지로 오늘부터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제도이며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관해서 여러 논쟁들이 많은데 다 허무한 짓을 하는 겁니다. 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무슨 논쟁을 한단 말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도대체 주님께서는 이 성찬 속에 무엇을 담아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리고 간직하도록 명령하셨는가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길게는 못하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요 성찬은 주님의 고난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오늘 이 식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그해의 유월절 곧 당신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실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날 밤의 시점, 곧 잡히시던 날 밤이니까 예수님 그 다음날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그 다음날에 있을 십자가에서 벌어질 일을 주님은 전제로 하고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몸이라고 하셨고 20절에는 내 피라고 말씀하신 이게 뭐냐 하면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난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신이 내일이면 감당하실 그 고난의 사실을 그날 밤 제자들에게 떡과 잔에다가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이게 그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과 20절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요. 떡을 가져다가 기도하신 후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부서지면 좋은데 또 일부대도 안 되더만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나듯이 부서지는 이 떡 이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몸이다. 찢겨지고 조각나고 부서진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밤 내가 하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셨고 곧 그렇게 하는 행위가 고난받으신 당신을 바르게 기념하는 것이니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전제를 달아줍니다.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람이 이것을 세운 것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는 일체의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자신이 바로 이 방식으로 기념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밝혀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방식대로 찢겨지고 깨진 떡과 쏟아 부어진 잔을 마시는 자들, 성찬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그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찬의 효력 혹은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요. 오직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9절과 20절에 떡을 주실 때도 그러고 잔을 주실 때도 그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내가 아니고 오롯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안 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자신의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밝혀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주고받는 자들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일의 은덕,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공효, 효력이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외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19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은 쉽게 제일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드러내고 드높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나? 이걸 모른다니 말이 되나? 이걸 알아야지 하면서 자랑하며 드높이는 것입니다. 곧 성찬은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자식이 철이 들면은요 제 생일날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는 어째요? 내 생일날 밥상이 뭐고 내 생일날 선물이 뭐요? 하면서 막 그거 눈에 힘주고 막 부모한테 떼드는데 철이 들면 내가 내 생일날 한 게 뭐 있노? 태어난 것밖에 더 있나? 이날 죽을 고생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다. 어머니.
그러니 내가 이날

어머니를 더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더 받들고 어머니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철든 자식이 하는 거거든요. 성찬이 딱 그런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이 영생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아드님이 얼마나 값진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결과였는지를 알고 높이며 송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자랑스러움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은 사람이다 아나? 뭔지 아나 그게? 여러분 이렇게 성찬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기념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또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짜장면 한번 먹으면 한 사흘간 친구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생겼어요. 그 맛을 아나?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나? 그러면서 한 사흘 정도 울겨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나쯤 되면 한 보름 갑니다. 그때는 바나나가 요즘처럼 송이 바나나 생각도 못했죠. 한 조각, 그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보름 동안 자랑해도 다 그런 줄 알고 바나나 문 아니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성찬의 떡과 잔이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양식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떡과 잔을 먹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세상에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가장 온전하고 복된 자랑은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들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왜? 나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몸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걸 받아먹고 생명 얻은 내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안 돼. 나는 못해. 내 결정.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어.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를 위해 지불된 그 보배로운 피가 그 살이 어떤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찬은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겨운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이 성찬의 감상을 한국 사람들이 극복해내지 못해요. 항상 성찬을 장례식처럼 치르는 슬프고 우울하고 뭔가 짓눌리고 이런 기분 속에서 치르는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잘 극복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함께 극복하셔야 합니다. 성찬은 절대로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해산한 날은 아들의 생일입니다. 자녀의 생일입니다. 그날은 슬픔의 날일 수 없습니다. 비록 어머니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얻은 새 생명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날 잔치를 엽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슬픔의 떡과 잔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고귀하고 값진 죽으심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 내가 생명 얻었다는 것. 주님이 이 생명을 보시려고 그 고난과 영적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떡과 잔입니다. 그러니 이 떡과 잔을 받아들며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축하하며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으로 회복해야 할 성찬의 감상입니다. 주님의 고귀한 희생, 놀라운 사랑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옆에 사랑하는 형제를 이 떡이 뭔 줄 압니까? 서로 먹으면서 그죠? 내 끼 더 맛있다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덕담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얻은 이 생명을 기뻐하며 오늘도 즐거운 가운데서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략하게 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조금 보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눠주시는 포도주를 피에다가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이거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그냥 고난을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의미를 거기에 갖다 붙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자들을 열두 사도는 꼭

신약교회 모든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과 교회 간에 수립될 언약 관계의 보증으로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피를 통해 보증되는 언약 관계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음을 예수님은 이 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주 희미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 언약을 통해서 희미하게 그림자니까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때는 중보자가 모세였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언약은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때는 소와 짐승의 피로 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는 하는데, 어쨌든 옛날 시내산 언약에서도 그 그림자 중보자와 그림자 그 영원하지 않은 그 중보의 표물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로써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쁘게 선언하십니다. 즉 이것은 엄청난 복이며 영광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지요. 그래서 포도주를 쓰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성경 모든 곳에서 증언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기쁨의 음료입니다. 축제의 음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의 잔치집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역사상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실 일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에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뭐예요? 축제의 잔입니다. 기쁨의 잔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 축제의 잔으로 시작해서 축제의 잔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그날이 되면 너희와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은, 특별히 성찬의 잔은 당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언약 관계를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지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들 축배의 잔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포도주 속에서 담아 주님께로부터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마치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설레고 기뻐하며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슬퍼야 은혜다라는 이런 이상한 미신을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한 양육과 영원한 잔치로 초대하신 주님의 선물인지를 기뻐하면서, 그래 우리 주님은 그 해산의 수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으나 내게는 이 풍성한 양식과 축배의 잔을 나누어 주셨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주께서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받아 이 잔치의 음식을 먹었으니 이 땅에 비록 내 지위는 낮고 내 살림살이는 작고 사람들은 나를 별로 주목하지 않더라도 나는 잔치의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선전하며 기념하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받으시는 우리들의 성찬 속에도 이 설렘과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게 표출되기를 바랍니다. 자나 깨나 우리의 소망도 어서 그날이 와서 주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잔을 부딪히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마음껏 높이는 그 마지막 날을 속히 우리에게 주십시오.

0: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복된 오늘 예배와 특히 성찬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축제로 즐기는 거예요. 축제로. 그래서 떡을 받아가지고 바로 드시지 말고, 우리 교회는 떡을 좀 크게 써니까 그 바로 삼키려 하다가는 잘못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덕담 나누시면서 당신이 생명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누십시오. 잔이 좀 작아서 아쉬운데 다음에 잔이 큰 잔을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그렇게 나누도록 하십시다. 무쪼록 주께서 우리의 감각 속에 새겨주시는 이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시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긍휼을 담아 이 우울하고 재미없고 맛없는 세상 속에 맛을 내고 빛을 내는 주의 백성들로 한 주간 살다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실 떡과 잔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사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7111번, 지역번호 052-234-7111,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저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 오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치열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다고 하지요.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유달리 다른 나라에 비해 남과 더 많이 비교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학생들도 어른들도 더 많은 긴장과 압박 가운데 지낸다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 지으신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은 괴로움도 자괴감도 압박감도 없는 평안의 상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루를 보낸다면 좋을 텐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런 복된 하루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창조의 생기라는 찬양, 이어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박신학 화요의 합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아주 완전하고 또 아름다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주님과 인간이 멀어지고 난 뒤 우리에게 아픔 또 고통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요. 한 주간 많이 치열하고 고단한 일상 보내셨다면 금요일 이 시간 극동방송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걸어가기 이번 주부터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찬양 쭉 이어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히스거든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서울 챔버싱어즈의 합창곡으로 함께했고요. 어노인팅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8월 중순까지 극동방송에서 멘트와 코너를 줄이고 찬양을 더 많이 시원하게 틀어드리는 그런 기간 보내는데요. 여러분도 여름철에 극동방송 채널 고정해 두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이지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은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찬양 위주로 방송 보내드리지만 종종 특별한 시간, 또 특집들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작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찬양을 더 많이 신청하시게 됐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박성은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같이 걸어가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주말 주일 복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맹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가 거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구걸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글 사전에는 물건 따위를 거저달라고 빔, 베깅이라고 나옵니다. 베그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간청하다, 구걸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발 두 개를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걸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의 일상은 날마다 좋은 자리를 잡아서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인기척만 나면 그 사람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거지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중에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 아픈 사람 낫게 한 것, 앞을 못 본 사람 보게 한 것, 죽은 사람 살린 것, 뭐 이런 모든 기적들이 이 유대 지방에 다 알려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라는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아, 이 맹인 거지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러한 외침. 이것은 앞에 말했듯이 이 맹인 거지의 일상이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고 그 대상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수가 됐던 것밖에 변화된 것이 없고 그는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에 NIV 성경의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 David, have mercy on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어라고 그냥 이것은 통째로 읽는 거. 늘 이렇게 붙여서 쓰는 마리아라는 관용적으로 늘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오늘식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가도 그렇다더라고요. 동남아나 이래 여행을 가면 제가 유럽도 가봤거든요. 유럽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단체 버스가 서면은 문을 열면 내리면 등장하는 몇몇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Give me $1. 맞죠? 저는 이 맹인 거지의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은 기부미 원달러입니다. 늘 하던 누군가가 와도 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푼 줍쇼. 이것을 나사렛 예수를 향해 외치고 있지요.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늘 이 맹인 거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1달러를 주면은 그날 또 한 끼를 때울 수 있었고 안 주면은 그냥 구지런거리든지 뒤를 향해 욕을 한마디 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누가 오지 않나 기웃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동안 계속 이 사람이 살아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늘 얼마 받았어. 어제는 1달러 벌었어. 10달러 벌었어. 어제 누가 정말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큰 돈을 줬어. 그래서 좀 더 맛있는 거 먹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의 일상 가운데 이 외침을 듣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말인가? 여러분,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이 맹인거지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해서 이 말 속에서 하여 주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보예오라는 단어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을 통하여서 이후에 이 맹인거지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떨 때 쓰이길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맹인거지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보예오라는 단어를 보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용법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라고 해서 여기서 지으셨으니라는 단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에서 쓰이는 보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지었다. 무슨 의미죠? 창조하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의미로 보이에오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또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요. 신약성경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때 상황 때 이 보예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랍니다. 나를 믿으면 네가 절대로 못하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할 때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하리라 라는 그 단어가 보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도무지 네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인다는 것이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1절. 이 단어가 또 쓰이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활동. 그러니까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일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표현되거든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능히 이루다라고 할 때 지옥 갈 너희들을 천국 가는 그 일을 이루다라고 할 때 이루실 그것이 보예오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한 푼 줍쇼 기부미 원 달러 라고 외쳤던 이 맹인 거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이에오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맹인 거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질문을 그 인생에 들은 겁니다. 얼마 필요해 이게 아닙니다. 야 귀찮아 저리가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불쌍해 냄새난다 빨리 한 푼 주고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야 오늘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많은데 한 2달러 줄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간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죽을 인간을 살리는 그때 쓰여드려지는 보이에오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이 맹인 거지가 들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거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는 주머니를 뒤지지 않으셨습니다. 지갑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무지 너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네가 지금 한 푼을 구걸하고 있지만 네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전제로 너희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며 주관 영혼을 살려냈으며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할 수 있게 된 그 일이 포함된 그 질문으로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이 맹인 거지는 이 앞에 항상 외쳤던 것이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밖에 하지 못했던 언제나 누군가가 툭 치면 누군가가 소리만 들리면 기쁨이 원달러밖에 외칠 수 없었던 그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이에오라는 이 질문 앞에 놀라운 답을 하게 됩니다. 41절 또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 변화의 진수, 축복의 진수를 말했습니다. 이제껏 그의 변화와 그의 축복은 1달러 받았어, 3달러 받았어, 5달러 받았어, 오늘 배부르게 먹었어, 오늘 따뜻하게 잠잘 수 있었어, 그게 그의 소원이었고 전부였던 그가 처음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에게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는, 이 소원은 말할 수도 없었고 묻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인생에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 자체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그가 구했던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한 푼 주소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권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이 사람의 이 모습처럼 우리 인간의 전부였듯이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줄 잘 쓰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항상 기쁨이 원달러였습니다.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게 네가 원하는 것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포예요라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긴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이 포예요라는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 거지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이에요라는 이 질문 앞에 드디어 이 맹인 거지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외쳐야 될 이 외침입니다. 불쌍히 해주소서, 한 푼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이 문제게 해주소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소서, 아픈 건 낫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맹인 거지의 변화는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쁨이 원달러,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난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의 인생의 전부를 움직일 수 있는,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 너에게 왔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질문이 있지 않았다면 이 맹인 거지는 아직까지도 앞을 못 보며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기쁨이 원달러,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이 답을 할 수 있었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물질이 좀 없음, 내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없음, 내 몸이 연약함, 나의 한계에 부딪힘, 그것에서 돌파하는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변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변화,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져올 수 있는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단어의 보기를 원하다, 보다라는 아나플레포라는 단어, 이것은 놀라운 단어지요.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 아나플레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이는 주님께서 호에이오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드디어 아나플레포라는 이 답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을 여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할 아나플레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눈을 뜨는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꿈을 바꿀 수 있는 그 변화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일도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의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해서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분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과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의 복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에 의해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민족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며 부자니까 저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피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또 우물을 메우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파는 과정, 그때 당시에 우물은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파전 과정 가운데 나타난 말씀입니다. 26장 19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부가 된 이삭이 자신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도 해줄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라지만 나만이 고백하고 나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것을 주님 앞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내어놓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복의 진수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꼭 좋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또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혀를 차곤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아무리 낮추고 또 내려보아도 여지없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단 한 명도 통과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기준을 그분의 피로 덮으시고 아무도 판단할 수도 또 정죄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눈, 손과 발이 사랑 가득한 예수의 눈과 손발처럼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어디를 가나 우리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향기 가득 남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출발했습니다. 라이즈업 코리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이성신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드렸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사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의 걱정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더 주 안에 거하면서 이 무더워지는 날씨, 또 이제 곧 장마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 연합하는 시원한 하루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어요. 엄선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따라 부르시고 즐겁고 감사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최명자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김도현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이 찬양은 오랜만에 보내드리는데요. 천관웅의 새 수를 부어주소서, 세 곡 준비했습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자, 두 곡의 찬양 더 이어집니다. 마커스의 음성으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힐송의 영어 찬양으로 I will run to you, 주 말씀 향하여 함께 하시죠.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9회 대상을 수상한 이니시알라 중창단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리고 좋은 나라 사람들의 나의 사랑하는 책 아카펠라 찬양이에요.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다음 월요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760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독서실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빨리 직장인이 되고픈 청년입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7606번님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향해 다양한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찾아 아름답게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원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677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여기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직장에서 시간이 가능할 때 늘 즐겨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전국 8도에 흐르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서울에서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시원한 냉수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 50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쪽으로, 복된 쪽으로, 형통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견인하시고 관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기도 제목이라고도 합니다. 기도 제목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 기도 제목인 거고, 나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지지 못한 상태이니, 엄밀히 얘기하자면 나에게 이 소원과 기도 제목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불통인 상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나의 소원은 내 소원이 기도 제목이고,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지지 못한 불통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5절 말씀. 시편 103편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길이 있습니다. 슬픈 길, 저주스러운 길, 형통한 길, 복된 길, 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복된 길에 들어서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라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복받고 싶어요? 복된 길에 들어서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복된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형통한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길에 들어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된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복된 길에 들어서려면 제어해야 될 신체 기관 이야기가 바로 그 밑구절에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된 길에 들어설 수 있고, 이 복된 길에 들어서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입술이라는 신체 기관, 눈이라는 신체 기관, 내 발, 내 손, 그리고 다른 잠언서에 보면 다섯 가지 신체 기관을 제어하고 관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복된 길에 들어설 수 있는데,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절기에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긍휼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욥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그것이 올바른 감사입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내 삶이 복된 길에 들어선 연고로 감사가 넘친다라면 오고지 감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

것처럼 복된 인생길에 들어서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가 넘치겠죠. 복된 길에 들어서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 신체의 기관을 내 스스로 관리하고 제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연고로 오늘 잠언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이제 신체의 기관을 나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거지스러운 감사도 감사죠. 참 놀라운 감사입니다. 긍휼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욥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연거로 내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거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절망이 기다려요? 소망이 기다려요? 소망이 기다려요. 낙심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기다리고 소망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인생이 장밋빛 인생, 비단길 인생, 복된 인생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기다려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신체기관을 반드시 관리하고 제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눈, 내 입, 귀, 손과 발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신체 기관을 가지고 죄에 사용한다? 사탄 마귀의 쓰임이 되어지는 기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복되지 아니하는데 왜 어거지로 감사, 진정한 감사가 피력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좌절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이 부단히 피곤하고 힘든데 어거지스러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피력될 수 없다는 얘기죠.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에서 22절 잠언 4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 온 육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 귀한 일, 존귀한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 줄 믿습니다. 복된 일,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오복 안에는 부유함, 명성도 있겠지만 건강함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전제하에 말씀을 드려야 될 말씀이 은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의 그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체기관을 제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복된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러려면 당신의 신체기관 가운데 먼저 입술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 잠언 4장 23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이라는 신체 기관이 하나님의 기관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복된 입술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입술이 되기도 합니다. 삐뚤어진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된 말 말씀을 읽어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세요. 그러려면 당신이 갖고 있는 신체기관을 당신 스스로가 관리하고 제어하고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신체기관이 다 나오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아요? 그 마음의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으롭게 하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 신체 기관의 영성이 무너졌어요. 내 믿음과 내 영성이 무너지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신체 기관도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내 손에서 봉사 충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은

기도하는 입술이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된 입술이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입술이 패역한 입술이 남을 비판하는 입술이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리가 없어요. 내 입술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내 입술은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내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잠언 기자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주어지는데 죄된 입술이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라고 시편 기자와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마다 외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에 이 기도하는 입술 가지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냐고 다윗이 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나아가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 내 기도가 산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처럼 분향하는 것처럼 능력 있기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하나님 아셨지요 내가 부르짖는 것보다 외치는 것보다 다 현실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시편 다윗의 시편 기자의 내용이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이고 그 밑에 3절 그렇다면 대신에 제가 나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입술이 된 연거로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맹세하며 서약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이 절대 죄짓는 입술 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입술 되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겠습니다.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한 입술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 내리거나 남을 헛뜯거나 후욕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내 이 한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시는 거룩한 입술 되셔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이자 이것은 당입니다. 왜 잠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게 복된 길입니다. 그러냐면 왜 신체 기관을 거기에다가 나열해 놓았느냐. 이 신체 기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할 수 없고 이 신체 기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복된 인생 될 수 없고 복된 인생 될 수 없는데 내 인생이 지금 복되지 않았는데 날마다 절기 때 감사하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네, 맞습니다.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자발적인 감사, 내 감사, 내 인생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차고 넘치려면 복된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 되려면 내 신체기관을 제어해야 해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5절 잠언 4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똑바로 봐라. 어떤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바라봐라.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해 보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늦었어. 왜 랍비 선생님을 왜 괴롭혀? 그만 돌려보내. 네 딸은 이미 죽어서 지금 장례가 치러지고 있잖아. 이미 끝났잖아. 예수님의 눈은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눈은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부자와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부자는 의시되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듯이 엄청난 거금을 헌금 바구니에 넣습니다. 과부는 두렵도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작은 금액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여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두렵돈을 하나님의 헌금계에 넣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아니야 아니야, 누가 지극히 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부자가 아니라 두렵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저 과부가 진정한 예배와 감사와 헌금을 드리는 자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두 눈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사람 단점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실패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부정적인 시선을 걷어들이고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 바랍니다. 시선 처리 똑바로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잠언 22장 9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저의 눈은 항상 우리 교회 가장 무거운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다. 우리 권사님이 지금 가장 많이 힘드신 것 같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 우리 집사님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힘드시네. 우리들의 이 두 눈이 가장 힘든 분들,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 지금 상처를 받고 계신 분들, 지금 아픈 분들, 지금 불통을 만난 분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들의 두 눈이 항상 약한 자에게 머물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자인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에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유익과 이익을 쫓는 눈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시선이 신령한 것에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단점 얘기하지 마세요. 단점 바라보지 마세요. 실패한 것 바라보지 마세요. 안 되는 것 바라보지 마세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신령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도 인생 짧아요. 왜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왜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바라봐도 인생이 너무 짧은 인생인데. 시선 처리. 세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는 분별력, 귀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힘력. 이 세상에 의인이 많다면 분별력이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귀에게 힘, 분별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황폐해진 이유는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이 성읍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몇 명이 없어서? 한 명이 없어서. 거짓말도 잘하고 가식도 잘하고 위선도 잘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편견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도 거듭남 사람을 보기가 참 드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죄인이 의인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듭난 사람을 교회에서조차 찾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분별력 없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소문을 낼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이 말 저 말 하고 피상적으로 어떤 말을
사실 무근의 말을 던지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문들은 사실 무근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을 전달하는 시간에 조차 아예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믿어버린다고?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의 얘기도 남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의 말이 진실 가운데 아니요 편견 가운데 소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대로 생활하더라 자기의 모대로 소견대로 행하더라. 저는 상담가입니다. 목사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A라는 사람은 저에게 상담할 때 누구 탓이라고 얘기합니까? B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B라는 사람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에게 상담합니다. B라는 사람은 누구 탓이라고 얘기합니까? A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편견대로, 자기의 입지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다 사람은 말합니다. 그 말을 다 믿는다고요? 다 듣는다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보다도 악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분별력 있는 귀,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7절 말씀. 시편 102편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십계명 중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안 하면 굳이 십계명에다가 굳이 거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이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 않으니까 거짓말이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거짓말이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이냐고.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 않으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은요. 가해자가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영적을 한번 바라볼까요?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을 못 믿게 돼요. 지금. 그 거짓말 때문에 가장 신뢰해야 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그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날마다 나오는 단골입니다. 단골.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어버린다고? 분별력이 없는 귀.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악한 자의 입술을 내가 믿으면 내가 선한 사람이 돼요? 악한 사람이 돼요? 악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 있는 귀.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잠언 23장 12절 말씀. 잠언 23장 12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라는 사람은 아라고 얘기하고 어라는 사람은 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아라는 사람이 아라고 했기 때문에 아라고 알아듣거나 어라는 사람이 어라고 했기 때문에 어라고 알아들으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귀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체 기관 가운데 귀가 가장 예민해야 될 때가 어느 때냐?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는 이 순간 나의 귀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사람의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2절. 잠언 23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선한 자의 말을 기울이면 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악한 자보다도 선한 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악한 자가 될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 있는 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체 기관을 제어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데 복된 인생 되어야 감사가 저절로 넘치는 감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내가 내 신체 기관을 내가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0: 감사한 일들이 적어져요.
1: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의 영역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불통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슬픈 일들이 자리 잡고 시작할 때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어거지스러운 감사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발 얘기가 나옵니다. 발. 우리의 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두 다리는 장소의 개념이죠. 장소의 개념.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그 장소에 머물기만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영성과 믿음을 다 떠나서 직분을 다 떠나서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에만 있었다면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 내가 있었다면 850대 1의 전쟁을 그것을 다 목도하고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 내가 있었다면
0: 고라자손이 모세에게 대역하며 거역하며 고라자손이 250명이 모세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거룩한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벗어나서 반역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거역의 자리에 두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의 개념이기도 하며 영적인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편에 선 자들은 피해를 당한 자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 편에 서 있던 자들 250명은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더니 250명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냐는 장소에 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로 머무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 신령한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에 나의 몸이, 나의 신체가 자주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다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구구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전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2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병영교회를 섬기는 서진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베델에서 타닥다리 환상을 보았던 야곱이 이야기죠. 그런데 형의 축복권과 또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제 도망갔던 그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기꾼 야곱이 어느새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기도자가 될까요? 참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럴까요? 분명한 건 아마 누군가가 야곱을 위해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생각해보면 그 기도들이요 계속 쌓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정립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밝은 미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인상 정립되죠. 그리고 많이 그러면요 건강이 또 정립되잖아요. 다독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양과 지식이 또 정립됩니다. 약속 잘 지켜보세요. 신용이 정립되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 늘 그러잖아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가 사라지겠습니까? 분명히 정립됩니다. 분명히 정립되고 그 기도가요 어쩌면 그 사람을 바꿔냅니다. 야곱에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분들이 아마 야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땅과 하늘을 잇는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더니 어느 날 때가 되니까요 야곱이 가장 집을 떠났죠. 또 고향을 떠났죠. 가장 외로울 때, 그때 사닥다리 환상으로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야곱을 바꿉니다. 참 희한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해요. 이렇게 말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보세요. 누군가 기도를 했죠. 그 기도가 쌓인 곳은요 아무리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아요. 하늘에서요 땅을 잇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가 있는 그 자리였어요. 기도가 쌓이는 그 자리였어요. 아무리 떠나도요, 집을 떠났죠, 고향을 떠났죠, 부모를 떠났죠, 다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떠나게 버려두지 않아요. 기도가 있는 한, 기도가 쌓인 그곳에. 저는 제 할아버지의 기도로 사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굳게 제가 확신해요. 제 할아버지는 선교사가 방문했던 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선교사의 구두 정리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고향 일대에서는요 저희 할아버지 부를 때 집사 영감님, 집사 영감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할아버지는 교회를 집처럼 드나들며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저를 업고 키우셨어요. 농번기 때 아버지 어머니 모신기 나가면요 할아버지는 저를 늘 등에 업으시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진교는 잘 된다. 우리 진교는 앞으로 큰 일꾼 된다. 하나님 우리 진교를 큰 일꾼 삼아주세요. 큰 일꾼 삼아주세요. 늘 노래처럼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할아버지 믿음의 기도는요,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어요. 게다가 고향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평생을 섬기셨던 제 아버지, 가난해서 초등학교 중퇴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고향 교회를 건축하는데 순수하게 감동되어 땅을 들였던 그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아들을 또 주의 종으로 바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내 아들 목사가 되고 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성전에서 또 한 계단 한 계단 쌓여갔습니다. 2006년 아버지가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 해였어요. 저는 학위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년 늦여름에 영국으로 학업의 길이 열려서 무려 한 15년간을 런던에서 공부와 목회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도로 구축된 이 사닥다리 덕분에 일명 런던 비사잖아요. 세계적인 살인 물가라 불리는 그곳에서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학업과 목회도 성실하게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그때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의 사닥다리가, 제가 한국을 떠났더라도 그곳에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저를 도와준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너무 놀랍게 느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제가 영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는데요, 참 여기에도 기도하신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기도가 너무 컸다는 걸 느껴요. 이 야곱이 그가 머문 그곳을요, 이름을 바꿔요. 루스에서 베델로. 저도요, 완전 제 삶의 현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제 울산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임받은 교회가요, 울산 최초의 복음의 근원지인 병영교회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기도가 제일 많이 쌓인 곳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기도의 사닥다리를 보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늘 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기도 목회를 지금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나 있어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립돼요. 행여나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 계시죠? 전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사기꾼 야곱이 기도자로 바뀌면서 그가 머물렀던 루스라는 곳도요, 베델로 바뀝니다. 하나님 집으로 바뀌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전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떠난 사람, 야곱, 사기꾼,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이면서 끊임없이 땅과 하늘을 잇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연결시켜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변화시키세요.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자와 기도했던 그 자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정립하세요. 쌓아놓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끝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첫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교회로 돌아와 기도하세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가 쌓인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르짖은 수많은 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멈춰 계신가요? 돌아오세요. 골목 어귀에서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에겐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계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지혜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언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복 있는 사람은 들려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는데요. 히스플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리고 고향.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고효경의 사랑한다고 말해요.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히스플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인데요.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그리고 희주일의 나의 힘. 두곡 띄워드릴게요.

희주일의 나의 힘, 그리고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Charity Gayle이 부르는 You Have Made Me Glad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9장 승리의 입성. 왕자 앞에 설 때가 되자 세 죄수는 애통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주민들도 왕자가 자신들을 보고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며 애통의 옷을 입은 채 성벽 앞에 섰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울부짖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자 성안이 온통 소란스러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하며

0: 고함을 지르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 소리를 하며 악을 썼다. 천둥 장군과 수비병들이 죄수들 앞에 확증 장군이 그 뒤에 섰다. 사슬에 매인 세 죄수는 가슴을 치며 감히 눈을 들지 못한 채 장군들을 따라 걸었다. 맨소울 성문을 나가 왕자의 군대 한복판에 섰다. 왕자의 장대한 군대와 그 영광을 보자 그들의 비참함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이 되자 울부짖고 말았다.
1: 오, 불행한 자들이여! 멸망할 맨소울 사람들이여!
0: 죄수들의 애통에 찬 절규에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더해지자 그 소리가 더더욱 비통해졌다. 왕자의 막사 앞에 이르러 그들은 땅에 엎드렸다. 수비대 중한 사람이 가서 왕자에게 죄수들이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왕자가 보좌에 앉아 죄수들을 불렀다. 죄수들은 부들부들 떨며 수치심으로 얼굴을 가렸다. 왕자 앞에 서자 그들은 왕자의 발 아래 몸을 던졌다. 왕자가 천둥 장군에게 명했다.
2: 죄수들에게 똑바로 서라고 이르시오.
0: 죄수들이 떨며 일어서자 왕자가 물었다.
2: 너희가 샤다이의 신하였던 자들이냐?
1: 예, 주님, 그렇습니다.
0: 그들이 대답했다.
2: 너희가 가증한 디아볼로스가 너희를 타락시키고 더럽히는데도 방관한 자들이냐?
0: 왕자가 물었다.
1: 주님, 저희는 방관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0: 왕자가 또다시 물었다.
2: 살아있는 동안 디아볼로스의 압제 아래 노예로 살아가더라도 만족했겠느냐?
1: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의 길이 우리 육신에 쾌락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0: 죄수들이 대답했다.
2: 내가 맨소울을 치러 왔을 때, 내가 승리를 얻지 못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더냐?
0: 왕자가 물었다.
1: 예, 주님, 그렇습니다.
0: 그들이 대답했다.
2: 그렇다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언급한 죄와 그 외에 너희가 지은 크고 중한 죄에 대해 어떠한 벌을 받아야겠느냐?
1: 주님, 저희는 죽음과 구덩이 모두 받아 마땅합니다.
2: 스스로 변론하기 위해 더할 말이 있느냐? 너희가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한 형을 집행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1: 주님, 저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저희는 죄를 지었습니다.
2: 너희 머리에 두른 줄은 무엇이냐?
0: 왕자가 물었다.
1: 이 줄은 주님에게 자비를 얻지 못한다면 처형받을 때 우리를 묶으려고 두른 것입니다.
2: 맨소울의 모든 자들이 너희가 한 고백과 같은 마음인 것이냐?
1: 주님, 폭군 디아볼루스가 저희를 점령할 때 맨소울로 들어온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을 제외한 모든 원주민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0: 왕자는 임마누엘의 온 수경지를 다니며 샤다이 왕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으로 맨소울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포하라며 전령을 보냈다. 죄수들은 전령을 따라다니며 아멘이라고 말하도록 했다. 그들이 임마누엘 왕자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다니는 동안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며 그들을 감쌌다. 수경지에 있던 장군들은 함성을 질렀고 군사들도 왕자에게 승리의 찬가를 바쳤다. 형형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고 온 천지에 큰 기쁨이 임했다. 하지만 맨소울 주민들의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다. 그때 왕자가 죄수들에게 다시 자기 앞에 서라고 명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왕자 앞에 섰다.
2: 너희와 온 맨소울은 내 아버지와 내게 죄와 불법

법을 저질렀다.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맨소울을 용서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를 용서한다. 이 말을 마친 왕자는 온 맨소울을 사면한다는 내용을 적어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한 양피지를 건네주었다. 왕자는 명철경과 자유의지경 양심씨에게 내일 동이 틀 무렵 온 맨소울에 사면을 선포하라고 명했다. 그러고 나서 죄인들이 입은 애통의 옷을 벗기고 죄를 아름다움으로, 애통을 희락의 기름으로, 무거운 마음을 찬양의 옷으로 바꿔주었다. 세 사람에게 각각 금과 진귀한 보석을 하사했다. 그들이 메고 있던 줄을 풀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귀에는 귀걸이를 걸어주었다. 임마누엘 왕자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해주자 죄수들은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 은혜와 선물, 사면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영광스러워서 충격과 경의에 사로잡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자유의 지경은 그 자리에서 졸도했지만 왕자가 쓰러지는 그를 붙잡았다. 영원한 팔로 붙들고 품에 안은 후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질 모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말했다. 왕자는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은총, 긍휼의 증표로 여기라. 양심이여, 그대에게 명하노니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맨소울에게 알리시오. 그 말과 함께 사면된 죄수들의 사슬이 끊어지며 공중으로 흩어졌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단순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마구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로 옷을 빨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이상입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버리는 뭐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팀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We Love의 옛, 난 예수의 날 빛이요.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을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그리고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Stephen Magwater와 Jason Claiborne이 함께한 Plan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번님께서 늦은 시간 이 시간까지 김도현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결국 내 내면의 힘이 될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찬미의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98번님 감미로운 찬양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예, 더욱더 감미로운 찬양, 편안한 찬양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8933번님이 신청해주신 조찬미의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그리고 어노인팅의 나이 길을 걷네,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조리법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소한 생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좀 더 달게 먹으려면 소금을 약간 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팥죽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을 살짝 뿌리면 본연의 단맛이 더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맛이라고 하면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곧바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짠맛을 가진 소금이 단맛을 더 잘 살려주는 효과를 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것이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곤 하지요. 고난, 상처, 아픔, 힘든 일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터널. 이게 나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아름답고 절묘하게 완성시키는 인생의 소금 같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지나온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어쩌면 바로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뭔가 잘 안 풀리고 복잡하고 유독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쩌면 이 시기가 내 인생의 연단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날인지도 모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그 광야로 이어서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이렇게 두곡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이 이번 주부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지요. 멘트와 코너를 좀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서 들려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참 여름에 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더위 때문에 후텁지근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참 외부 영향에 쉽게 좌우되곤 해서 날씨가 덥고 힘들어지면 또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극동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어서 이정림의 음성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첫 주간부터 8월 중순까지 극동방송에서는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번더 바라보며 여러분 각자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또 함께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가였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홀리조이 워십의 찬양 이어서 같은 찬양을 리칼러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면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0: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병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찬양으로는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웨딩송이에요. 오늘 첫 찬양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이거 뭐 웨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극동방송에서 시작된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멘트는 거의 없고요. 찬양의 곡들로 쭉 이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곡들을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휴가에 가시던 아니면 어디 있던 간에 이 더운 여름 찬양의 바다로 풍덩 빠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진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봄.

흑주인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은 국내 최신곡들로 썸머 스페셜 또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세 곡의 찬양은 손영진의 옥합을 깨트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 이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름 계획 다 세우셨죠? 휴가 가 계신 분도, 조금 이르신 분들은 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여서 여기저기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항공권, 뭐 여행지 뭐 이런 거잘 검색하셔서 본인들이 이제 휴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은혜 자리가 되기를,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 듣겠습니다. 러빔의 선하신 준비해 놨고요. 러빔의 선하신, 그리고 송정미의 내가

러빔의 선하신, 송중리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강중인의 썸머 스페셜은 나름 준비를 하면서, 조금, 좀 바램 같은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CCM 찬양이 되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CM 찬양들이 시작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CC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서부터 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찬양들이, 그게 좀 섞어놨어요. 아주 옛날에, 또 초창기에 또 유명했던 CCM 찬양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찬양곡들도 이렇게 좀 섞어서 놨습니다. 뭐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련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그리고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올해 휴가 계획, 여름 휴가 계획 뭐가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그 동해바다에 그 조개가 잡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동해바다에 조개 그러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아직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해바다에 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왜 간성, 고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 바다에 그 모래사장 말고 바다로 들어가면 그 모래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헤집고 있으면 조개들이 잡힙니다. 네. 심심치 않게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랑 너무 재밌게 조개 많이 많이 잡아서 그거 이제 잘 해감해서 저장해놨다가 몇 개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얼려놨다가 뭐 조개국을 끓이기도 하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의 여름과 함께 합니다. 물론, 휴가가 뭐야, 아이고, 일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마음만큼은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찬양과 함께 말이죠.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들려드렸습니다. 달빛가스펠 서머 스페셜 오늘 첫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옵니다. 주일날은 또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끝날 때까지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이어집니다. 제 이야기나 행복한 아침 이런 코너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찬양만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놨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에이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윤정의 주 나의 평안 이두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녹음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싱그럽게 느껴지는 7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도 덩달아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급해지고요. 작은 소란에도 예민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번접함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가장 평안한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새벽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달굴 때 나무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지친 나그네에게 쉼터를 만듭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도 평안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넉넉히 감싸 안는 7월의 넓은 잎사귀 같은 믿음이게 하소서. 네, 무더운 여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들을 바치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또한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내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자녀와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맏아들 르우벤이요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어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원안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원안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제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요 또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이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위해 낳은 아들들이었고 그녀가 또 딸 디나를 낳았으니 그녀의 아들과 딸은 33명이었다. 또 가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요 또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6명이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으니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자손이었다. 또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단의 아들인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레미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들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2명이 있었으니 이로써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이는 모두 70명이었다. 그 무렵에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로 보냈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안내케 하고자 함이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맞고자 하였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한참 동안을 울었다. 이윽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네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유목민이며 오래도록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 자기 가축대와 짐승무리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아뢰을 것이요.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들을 불러 그대들의 본업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당신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아뢰십시오. 무릇 짐승을 치는 목자는 애굽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니 당신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6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온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생일을 몰라도 김일성이와 김정일의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웅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1년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졸업하는 시기에 고난의 행군 김일성의 중년 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막막했죠. 왜 막막했냐면요. 코로나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심한 고열병이었습니다. 최고로 올라가면 45도였습니다. 하루는 담당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정말 제가 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고요. 사회를 나와서 첫 직장이 철도였습니다. 철도에서 공무원을 일했는데요. 895 하물원이라는 일을 했는데요. 895 이거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인데 올라가는 선물 제품들을 올라갈 수 있는 기차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습니다. 철도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적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진역에 있는데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앞에는 구루마가 있습니다. 그 구루마에 사람을 쌓이고 쌓이고 몇십 명을 쌓여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내 앞에서 보이는 이 시체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서 장마당에 나와 꽃제비질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장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이어졌습니다.

되면서 가족이 후 터지고 중국으로 가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았었는데요. 23살 때 저희 집도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도 또다시 뇌출혈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살려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장사라는 거는 이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본전도 뽑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앓는 부모님들을 집에다가 놓고 1년 동안 청진 수남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벌고 배낭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요. 청진역에서 또다시 묵게 되었습니다. 꽁꽁 나의 팔목에는 배낭끈을 메고 돈은 내 몸에 간수했지만 잠깐 자고 깨나 보니까 배낭끈은 다 없어지고 내 몸에 있는 돈은 다 털리고 홀로 제 몸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사하러 갔던 기다리던 부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딸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들이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부모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또 나에게는 부모님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사를 조금씩 시작을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남들이 다 가는 저 중국 땅. 나도 한번 가서 쌀밥 실컷 먹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결단을 하려고 보니까 내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영양실족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보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저 중국에 갈게요. 근데 어머니 약속해 주세요. 2년만 살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이 땅에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네가 가서 네만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네가 가면 나는 며칠을 못 살고 죽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가다가 잡힐지 죽일지 상상도 할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리 잡는 동안 살아주세요 하고 눈물에 포옹을 하고 어머니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중국에 15일 만에 중국의 어느 한 시골에 팔려고 갔습니다. 그때 돈으로 1만 9천 위안이라는 돈으로 팔려고 갔는데요. 엄마하고 약속한 그 약속, 2년만 꼭 살아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고 3년 만에 북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며칠 있다가 어느 날몇 시에 어머니하고 통화할 것이다 하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통화가 온 어느 한 분이요. 엄마는 너간 이후에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결국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 소리 없는 눈물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오빠의 소식도 들어보니까 오빠도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땅에는 저희 혈육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요. 계속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변에 탈북민들이 계속 북송돼 가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가정 싸움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와이프들이 다 잡혀가는 형상들이 옆에서 주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하고 멀지 않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제가 아는 탈북민 여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로커하고 전화를 했더니 브로커가 하는 소리가 한 길은 정말 빨리 가는데 불안정하다. 담보를 못한다. 하지만 한 길은 안전한데 3개월 동안 공부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모르고 일단 대답을 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중국 어느 역전에 저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던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국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만나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달렸는데요. 선생님이 노트북을 딱 꺼냈는데 원숭이 이렇게 진화론되는 이 그림을 딱 펼쳐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어봤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도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면 이 지구상에 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새도, 산도, 나무도, 꽃들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지도 못했지만 선물이라고 주는 이 책이 정말 귀한 책인 걸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책을 탁 여는 순간에 아까 기차에서 이야기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게 하셨어요. 근데 외웠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감도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줄수 있냐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게 이해를 안 됐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의 나무들은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깊고 푸르게 키워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태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혼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도록 돕는 은혜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조급한 마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늘 아래 잠시 또 머물러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 주님이 나를 또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웃어 넘기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여유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제가 또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인지 내면까지 감화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확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다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구원을 확증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혀에 손을 대니까 말문이 열리더라, 귀가 열리더라. 참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고 그랬죠. 이 말 하나 잘못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친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제발 내 손을 보라,

0: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 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죠. 또 우리도 최후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 주신 주님, 나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보는 아이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리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돈 떨어진 나에게 너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주머니가 넘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만.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고향 땅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과 또 부르신 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어두워진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였다.

순종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날이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토대도 좋아야 하고 네. 충성심 평가도 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몇 차례 나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최근에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데일리 NK 엔드스

0: 센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해외 파견을 바라보는 이제 주민들의 태도, 특히 평양 시민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예전에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약간 돈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얼마를 내가 더 돈을 많이 바쳐서라도
1: 네.
0: 승번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러시아 파견을 두고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막 전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좀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좀더 중요하다.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내가 왜 가느냐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외 파견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이 좋은 기회로만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해외 파견이라고 해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갈 거다라고 북한 당국에서 실제로 얘기를 안
0: 네, 잘 얘기를 안
1: 해주잖아요.
0: 해주죠.
1: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 파견될 걸 우려해서 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0: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전쟁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한
1: 네.
0: 그런 불안이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쪽 도시, 특히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도 드론 공격을 이어졌고, 막그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렇게 전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든 뉴스를 자유롭게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1: 네.
0: 그러니까 평양에선 관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을 입을 통해서 이런 소문을 통해서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큰 도시 이름까지 북한 주민들이 모스크바를 또 모스크바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0: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쌍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직접 불안이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큰 도시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도 안전한가? 그곳이 오히려 더 불안전한 거
1: 네.
0: 아닌가라고 먼저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이게 전쟁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있고, 러시아에 계속해서 그 노동자를 파견한다고도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큰 도시 중심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입을 해봐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0: 일단 들리잖아요.
1: 네.
0: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습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뭐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것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보았냐면 북한 당국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숨기는 게 따로 있구나. 오히려 더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혹은 장사꾼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그리고 외부 소식,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0: 네.
1: 3년만 나가면 집한 채는 세운다.
0: 네.
1: 라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0: 그렇죠.
1: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외 파견을 고생은 해도 돈은 벌수 있는 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면 군대 파견 이후로, 그리고 다시는 볼수 없었던 그런 자녀들의 소식, 그런 뉴스들 이후로 이 해외 파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자녀가 있다면 뭐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려면 이
1: 네.
0: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가도 약속한 만큼 돈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0: 확실하다. 80% 혹은 70%를 이렇게 떼고 그 30%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들려왔고
1: 네.
0: 또한 현지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여기에 더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의 전쟁 위험까지 겹치면서 고생하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은 위험.

0: 거의 없는. 근데 그걸 그렇죠. 증언하는 이들도 주변에 참 많았을 거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친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일해라, 8시간 일해라. 그래도
0: 네.
1: 거기에 뭐, 그 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뇌물을 이미 바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돈을 바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뇌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나가겠다는 경쟁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0: 네.
1: 이거를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돈을 쓰고도 위험한 곳에 갈수 있다. 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0: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이잖아요.
1: 네.
0: 러시아의 어떤 위험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녀왔는데 결국엔 남은 게 없더라라는 게 소문일 뿐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1: 네.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그래도 좀 차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1: 네.
0: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1: 네. 그것도 이제 평양시에서만 국한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북한 내부 경제가 모두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장이나 혹은 이제 기업소에서는 생산 실적에 따라 현물,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주거나, 예전보다는 오른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0: 네.
1: 오히려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사라든지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평양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 그러니까 예전만큼 절박한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뭐 기회비용, 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쓰진 않지만
0: 네.
1: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면 굳이 감시받고 위험할 수 있는 해외 현장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양에서 주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특별히 평양에서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은 이게 북중 국경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 정보, 그러니까 외부 정보라는 것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0: 네.
1: 무역 관련 사람도 있고, 또한 외부 소식을 들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부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상황이나 해외 파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지역보단 더 빨리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양 주민들은 해외 파견의 실제 모습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현지에 가면 여권을 빼앗긴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임금을 많이 떼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해외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수 있죠.
0: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이제 지방은 평양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공화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해외 현장의 실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게 약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면
0: 네.
1: 위험보다 기대가 더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니까.
0: 네.
1: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해외 파견이라도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적게 접한 사람은 이게 기회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선발 중심이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 이제는 지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현재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말이 좀덜 나오고
0: 네.

0: 불평 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것 같고 이런 지방 주민들을 더 뽑는 게 낫다.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현저히 낮은 네. 지방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혹시나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네. 이런 사실들이 뭔가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고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네.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알았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0: 첫째로는 실제 선발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북한 내부에서 네.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좀 꺼리기 시작했는데 당국이 이제 지방 주민을 더 많이 뽑으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 파견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정책의 방향성, 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네.
0: 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위험과 현장 통제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정보가 더 넓게 퍼진다면 이른바 이제 해외 파견을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 이게 좀 더 약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결국 핵심 주민들이 얼마나 이 실제 상황을 실제 정보를 실제 나의 위험소를 얼마나 그 인지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바르게 깨어질 수 있는 바르게 변화되는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가운데 최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해외 웨어벌의 깊이 분위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파견의 집안을 일으킬 기회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나 임금이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우려가 그 진실이 전해지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함을 신조로 살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매우 가난하고 쪼들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회당을 가다가 중간에 가방을 하나 주워요.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들었어요. 1억 원 현찰로. 눈이 시뚱그레졌어요.

살림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옷 사달라고 매일 조르고 매달리는 딸의 얼굴이 떠올라요. 대학 등록금 걱정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는 잠시나마 옳지 못한 생각을 했던 것을 빨리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얼른 그 가방을 닫고 주인을 열심히 찾아서 주인을 만나서 가방을 건네줍니다. 아, 그런데 가방 주인은 나쁜 놈이에요. 살해를 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속셈이 있어가지고 이 가방에는 본래 2억이 있었다는 거, 2억. A라는 당신이 1억만 가져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살해 보상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살해는 고사하고 가방을 찾아주고는 도둑으로 몰려, 도둑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랍비가 재판관도 했거든요. 근데 그 랍비라는 재판관은 참 지혜롭고 정직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판단을 합니다. 먼저 가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가방 주인에게. 당신은 분명코 2억 원을 든 가방을 잃었느냐? 어, 그럼요. 네네. 분명히 가방에 2억 원을 넣었고 그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 A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몰래 챙기고 1억 원만 내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살해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도 제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라비가 묻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이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오. 이번에는 라비가 가방을 주워온 A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운 거 맞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열어보니까 1억 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그 가방입니다. 라비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당신 말대로 당신을 1억 원 가방 주운 걸로 인정하오. 이렇게 말하는 라비가 가방을 주워온 그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운 그 가방은 저 사람이 잃어버린 2억 원짜리 가방이 아닌 게 분명하오. 따라서 당신은 1억 원 가방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가방과 1억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방과 돈은 당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명쾌합니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올매 걸릴 수도 있어요. 여우 같은 사람들은. 때로는 정직을 말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를 받고 왜곡을 받고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직하게 말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순교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거짓과 진실, 거짓과 정직인 백일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 신문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지금 순간만 보지 말고, 그래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장래를 봐야 합니다. 심판날을 봐야 합니다.

적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10에서 60mm로, 함경도가 5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 부산,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대전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강릉이 33도, 제주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해산 29도, 강계 28도, 청진이 25도, 신의주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가는 길 빗길 사고 없도록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죽게 하듯 살아내길 결단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0: 저는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열등감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열등감에 걸려 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내 삶의 키워드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결국은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말이 거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칭찬보다는 다른 사람을 험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만 열면 비난하는 거고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결국 상처 입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중요한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저 사람은 잘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비교가 시작이 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마음의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학교를 자랑하고 재산을 말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초라하게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낮추면 내가 조금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깎아내린다라고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 속에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만은 온 나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지만 모르드개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짜 원수는 아벨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모르드개도 아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늘 사람들 뒤에 서 있어야 했던 삭개오 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더 이상 자신의 키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실패보다 사명이 더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학벌을 자랑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학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건을 먼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과거보다 미래를 보셨고, 실패보다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 달라라고 하는 끊임없는 마음의 조용한 울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치료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라며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내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이 사라지고, 칭찬보다 비난이 많아졌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꾸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오랫동안 울고 있는 작은 열등감은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보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오늘 이 하루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950번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어떻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1: 방송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린이 합창단도 과연 우리가 저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0: 해보자 용기를 어떻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애가 또 신앙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었죠.
1: 네, 그렇게 실제로 어린이 합창단에 보내셨는데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0: 모두들 다 잘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너무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했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융화가 잘 되고 신앙의 선후배, 네, 선후배가 또 생겨졌고 공연을 하고 이제 막 자기가 애를 쓰고 이제 너무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아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그런
1: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0: 제가 이제 오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하고 네가 어떤 점이 좀 많이 좀 좋은 것 같냐 물어보니까 이제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우울감이 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오는 시간만큼은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애들이 너무 건전하게 안정된 단체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여러분,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이런 곳입니다. 학원도 좋고 학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 찬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단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울산 전화 052-229-9000번, 052-229-9000번,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의회 지역번호 052-282-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42장, 새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합찬송가 442장, 새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유중앙교회 김용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0: 받으시는 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새 힘,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의 삶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사실 1장을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주보에도 간략하게 내용을 적었지만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또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왜 증인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앞으로 무엇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풍부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립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아포, 숨겨져 있다. 칼립소, 드러내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건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무서운 전쟁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이야기들을 증언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거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침공을 당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근데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전쟁에 져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점 더 연약해집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연약해져 있고, 여러분, 그 괴리감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그 아는 것 안에서 누리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라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에 그 사랑의 엄청난 폭발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얼굴을 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의 결말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바로 그 직전 12절, 그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 있는 그 사랑장의 결말이 무엇이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여러분, 사랑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더디 오십니까? 왜 더디 오세요?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주님은 기다려주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말은 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정말 볼 때에 그의 눈빛, 그의 손짓, 그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를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전화를 통해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에

0: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삶에 따뜻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제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필요이며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9장, 새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통합찬송가 419장, 새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지난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맥주절은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지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한웅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그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음 곡은 클래식 화이어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들판에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곡식처럼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번에는 강찬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소프라노 이혜선의 너 이제 흉악하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큰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곡은 시와 그림의 감사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감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 되는 일은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더욱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테너 김태현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답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제자들교회 김광호 목사님입니다.
1: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늘 힘입으며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계획하심이 선하심이 지금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어 이 땅이 복음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 땅의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되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 간증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4: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3: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4: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0: 성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우려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송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1: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 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찬양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달러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해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

0: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 그러니까 헌금 120달러를 보낸 거예요. 가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0: 맞습니다.
1: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카나다 이름으로 세어비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카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0: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 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0: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선교단체 인투미션이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 캠프 MPKC 여름 청소년 캠프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빵 필승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인투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사랑선교교회 지역번호 052-282국에 0341번, 지역번호 052-282-03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용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용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용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십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 찬양과 정통 클래식 성가를 함께 연습하고 있으며 전도의 목적으로 11주년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구 복산 이동에 위치한 울산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7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5일까지 4일간 저녁 7시 30분에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넓은 품에 편히 안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지금 극동방송은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이에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더위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이 시간도 더 풍성한 찬양으로 채워질 거예요. 친구들도 썸머 스페셜 방송을 즐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의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은 정말로 스페셜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함께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와 있을 거예요. 썸머 스페셜을 통해 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 어린이 시작합니다.

한번 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은 후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게 변화되도록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요. 친구들, 찬양에서 체인지 업이라는 단어를 들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매일 더 많이 변화되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해요. 친구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하나님께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체인지 업 될 거예요. 2026년 여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0: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샬롬 노래선교단 솔티의 우리 모두 새 노래로,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의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지요. 오늘 방송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번 여름을 기쁘고 신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체인지 업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로 많이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옥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네, 기도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계획을 들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이유겠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또 기대지도 않고 오직 기도로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 기적의 비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구했기 때문일 겁니다.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쉽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찬양,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아주 따끔한 말씀도 남기셨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넉넉히 풀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박정호 선가사의 목소리로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아카펠라로 함께 하셨죠. 옹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창고를 여는 기도의 열쇠를 꼭 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 땀 흘리는 모든 교사분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는 새 힘이 부어지길 기도하면서요.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느끼는 식탁의 시간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업고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샘으로스피스 원주의 목사님과 마더와이즈 코리아 김은영 사모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93님,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035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네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함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샘으로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십니다. 8647님, 8년 전 샘으로스피스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의 모든 분들 덕분에 하나님 만나고 가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극동방송에서 소식 들으니 더더 감사함이 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